나는 찬양하리라로 오늘 사랑했드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드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찬송이 참 묘해요. 마음이 좋아서 부르기도 하지만 부르다 보면 마음이 따라

싸울 때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입술만 움직였는데 어느 대목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걱정으로 꽉 차있던 생각 사이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단순하게 내 기분을 표현하는 노래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흔들리는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귀에 또 내 영혼에 다시 들려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나를 달래는 것보다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내 마음이 찬송을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입술로 먼저 불러보세요. 어쩌면 그 찬송을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에요.

사랑했더라. 오늘의 한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우리 말이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신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정신을 확 차려지는 그런 귀한 한 말씀을 선물하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출석 체크 좀 해볼까요? 7238님 오셨고요. 5503님 반갑습니다. 7978님 또 9918님도 반갑고요. 5945님 할렐루야, 사랑이들한 한 말씀 주세요 라고 변함없이 하트 주셨네요. 오, 힘이 납니다. 2042님 오셨고, 0118님 감사의 말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의 한 말씀 1302님 7356님께서도 한 말씀, 예, 그리고 쭉 올라가서 하트를 많이 보내주셔서 8928님께서도 한 말씀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5941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4295님 한 말씀, 8609님 찬양으로 평강을 얻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영광을 한 말씀 주세요 라고 주셨고요. 또 1667님께서도 한 말씀, 3057님 저는요, 찬송 필사를 1장부터 시작해서 88장까지 필사했습니다. 하루에 시간 될 때 마음에 담습니다. 아, 평강을 누리는 시간인데요. 지난번 방송에 필사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때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하루의 무기입니다. 끝까지 필사를 하려고 해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보내오셨네요. 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는 분 귀하십니다. 네, 그리고 2409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울진의 후포입니다. 오, 아들이 수원으로 옮겨가 있어서 우연치 않게 광주 극동방송을 듣게 됐죠. 송옥석 PD님 방송도 듣고 굿모닝, 오늘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했더란까지 듣고 계시네요. 네, 아들이 다시금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좋은 곳으로 취업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도 보내오셨는데 잊지 않고 기도할게요. 2380님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3673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는 아침입니다. 한 말씀 주세요. 오, 정말요. 이 말씀은 정말 정신 차리게 하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한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1806님 반갑습니다. 9898님도 오셨고요. 1009님 한 말씀 아멘 이렇게 주셨어요. 9642님께서도 한 말씀, 6909님 반갑고요. 2841님께서도 오셨어요. 4682님, 2988님, 7653님께서도 할렐루야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는데, 5226님이 저와 같이 찬송과 필사 계속 진행하는 분이 있다는 것에 큰 힘이 되는군요. 우리 함께 찬송 전곡 필사 해보시죠. 전진 이렇게 주셨어요. 네. 아, 4940님께서도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한 말씀 주세요. 라고, 저 구역 예배 갑니다. 라고. 정말 오랜만인데요. 바쁘셨나 봐요. 예. 그리고 9507님께서도 한 말씀. 아, 8692님 오셨고 8765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그리고 아, 사랑했드란과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사랑했드란의 선물이 있는데요. 먼저 찬양 한 곡 함께 하시죠. 이 연주 찬양에 여러분의 음성으로 찬송을 고백해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다니. 마지막에 닭소리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풍상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어머, GDFC에서 톡이 왔어요. 아침에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 또 사랑의 뜰안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짐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오, 제가 힘이 예,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요. 이렇게 사연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루바의 그래도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전대간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하는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우리 지역에 살러온 이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다름을 이해하면서 복음 안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가플리진 교회 전득안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 가플리진 교회 전드간 목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덧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이 많아진 지가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이 초기에는 출신국의 낮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우리와 다른 문화와 생김새 때문에 아, 저 사람들은 불쌍하다. 또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게으르다. 이런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40% 이상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40%가 아니고 거의 90% 이상 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019년 다문화 어린이집 무상 교육이 실시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미리 준비된 제도가 아니었고 급작스럽게 실시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련된 재정이 없어서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끌어다가 쓰는 것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향한 사회적인 시선이 더욱 따가워지기도 했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다문화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 결혼 가정의 이혼은 감소되고 있고 또 한국인 간 이혼보다 여전히 높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혼율이 높았던 그런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다문화 가정의 특징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단일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군대 문화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고 그래서 집단주의와 정중심의 인간관계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조강지처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의식과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무조건 며느리는 효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나라의 이런 문화들은 어느 정도는 다 있지만, 한국과는 그 강도나 깊이에 있어서 매우 다른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의 문화도 함께 알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 문화와 부부 갈등 요인에 있어서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문화는 명분과 체면을 목숨처럼 중시합니다. 만약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약점을 들춰낸다면 이혼과 같은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을 만만디라고 합니다. 그들은 천천히 천천히 가까워지고 일을 할 때도 천천히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베트남 문화의 특징은 모계 사회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양성평등적 사고가 강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그것 때문에 남자의 가사 노동도 여자와 거의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나이가 좀 들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베트남, 태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될때 여전히 한국적인 문화로 신부를 맞아들이거나 며느리를 맞아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다면 그 가정 안에 큰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문화적인 이해는 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융통성 있는 선교 전략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역 방식에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 이런 복음의 핵심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술 문제, 담배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남성과 여성

여성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한다든지,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그리고 시댁의 처가의 재정적인 도움은 어떻게 얼마를 주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상대의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점 중심의 선교입니다.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회당과 도시와 광장과 다양한 곳에 거점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선교를 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 있어서도 그들이 오기 쉽고 만나기 쉽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화적인 장소를 잘 활용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역적인 특성도 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내 다문화 행사나 광장, 장터, 또 문화적 공간을 활용해서 이주민들과 또 결혼 이주 여성 가정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 또 기업에서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NGO 단체를 결성해서 사역의 접촉점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 가정 세대별 맞춤 사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받고 또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었던 어머니가 그들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또 진로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돕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와 말이 다르고 또 우리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게 항상 관심과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동마다 리마다 면마다 다 한국교회가 이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물코처럼 얽혀있는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왜 지역마다 이 한국교회를 세워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때 28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사랑했드란 1부 끝 찬양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네, 오늘 사랑했더라는요. 찬양 한 곡 더 들으신 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드라마 전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많았어. 오늘 공연도 대성공이야.
1: 네, 다행이에요. 아, 근데 오늘은 좀 유난히 힘이 드네요. 저 오늘은 좀 일찍 정리하고 들어가서 좀 쉴게요.
0: 아이, 그럼 그래야지. 내일도 공연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이번 공연 중에서 살아가

그는 런던 리치몬드 극장은 늘 사람들로 만원이었습니다. 연극 맥베스의 맥베스 부인 역으로 출연하던 사라 아담스는 최근에 강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 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0: 참으로 나약한 생각도 다 하십니다. 그 단검을 이리 주세요. 잠들어 있는 자와 죽은 자는 그림에 불과하지요. 그것을 보며 두려.
1: 뭐야? 대사를 하다가 기침하면 어떻게 돼?
0: 그것을 두려.
1: 뭘?

0: 아, 사라 아담스 양?
1: 네.
0: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언니도 지금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1: 예. 예, 맞아요, 선생님. 설마 저도...
0: 예, 아담스 양도 폐결핵입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잘못하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에? 선생님, 저 어제까지도 무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무슨...
0: 아무래도 최근에 피곤했던 게 몸에 더 큰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십시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0: 아담스 양,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아담스 양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동안 쉼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으니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0: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써보면 어떨까요? 아담스 양은 연기를 하는 것만큼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0: 네, 목사님. 글 쓰는 건 침대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한번 써볼게요.
1: 바로 그거예요.

병상에 누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라 아담스였지만 시를 쓰기로 마음을 먹으니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고 그 은혜의 기억이 자신을 위로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베들에 있던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0: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삼촌을 찾아가는 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곱이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며 사라 담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라 아담스가 병상에서 적어 내려간 이 찬송시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의 가사가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할 때 영국 감리교회 성도인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리 악장과 8명의 동료들이 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애 마지막 찬송으로 이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네, 홍성선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셨어요. 찬송은 그냥 쓰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삶의 자리에서 태어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송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건너서 우리 입술에도 불리고 있다는 건 시대는 달라져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찬송이 낡은 노래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걸어본 길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한 말씀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은혜의 찬송 부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1: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늘 바로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우선 113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114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절에서는 난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116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117절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미워하나이다. 115절에는 행악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 119절에는 세상에 묵은 악인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 둘 중 어떤 부류에 속하여 있는지 하는 것을 꼭 묻고 싶은데, 결론은 뭐예요?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관계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규칙이고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매번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 제 오른손에 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으로 난 죄인이란 거예요. 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세상을 떠난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난 평생 성경에 기록된 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딸 것이며 이 말씀에 준이 되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고백이 매주 반복하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고백이 되어 있어서 형식적인 고백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며 섬기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어떤 직분을 얼마나 오래 맡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그 원칙과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 무엇을 따르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 한 절씩 다시 살펿보겠습니다. 우선 113절의 시인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향한 자신의 욕망과 욕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10장 1절로 2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수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더 부유해질, 더 풍요로워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것. 오늘 우리 식구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이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증거였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복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나는 당연히 그 건강을 하늘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위와 권세를 주셨다면 당연히 그 지위와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힘써야 하겠지요.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당연히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맥락 시인은 나는 그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죄의 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성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신앙과 삶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혹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경험이 없는 자라다. 기도하고 자꾸 그 결과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데리고 암에 걸린 성도를 신방을 왔습니다. 귀한 성도였기 때문에 성도를 붙들고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를 반드시 낫게 해 주십시오. 이 성도 우리 교회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부목사님이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 성도님이 정말 나을까요? 그때 담임 목사님 암인데 어떻게 나아?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침을 튀어가며 성도를 붙잡고 한자리 기도했던 그건 뭐지요? 물론 우리가 한자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10년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라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마음 품는 자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해요. 형식으로만 기도해요.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 114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 저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뭐예요? 하나님만 자신의 은신 저 방패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만 바라보며 그것만 기대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편 기자 절대로 평안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참으로 많은 핍박과 원수들의 공격과 어림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다 내 주의 말씀 기대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누구나 다 믿음 좋은 척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하여 늘 산장을 강 갔든지 이런 찬송을 쓰신 분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송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 그는 시카고에서 아주 잘 알려진 변호사였고 무디 선교회의 아주 열렬한 지원자였고 또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었습니다. 1873년 아내와 네 딸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다가 거기서 그만 배가 침몰하고 만 거예요. 이 아내는 간신히 구조가 되었지만 네 딸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아내가 보낸 전문에 아주 짧게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포드가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게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해역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바로 이곳이 얼마 전에 배가 침몰한 비극적인 장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눈 아래 펼쳐진 시커먼 바닷물 속에 자신의 사랑하는 네 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스페포드는 너무 큰 괴로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동이 토면서 아침 햇살과 함께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은혜를 글로 써 내려왔는데 물론 완전한 가사의 내용은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 찬송이지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는 여러분 평안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말고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어디로 달려갑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분만 바라며 그분의 말씀으로만 위로를 삼습니까?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의 처한 현실 상황이 어떻든지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자신의 기대를 걸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신앙에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미 그의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결단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기도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먼저 계산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건져주실 테지만 건져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미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 만들어주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다 버리겠다 하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5절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 날 떠날지어다. 난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본문의 구조 속에서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전체가 거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간구의 내용이고 고백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은 갑자기 여기서 시의 방향 행악자들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행악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조차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라고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원칙만 따져서 어떻게 신앙을 세상을 살겠다고 그러느냐. 남들 다 한눈씩은 감고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별의별 말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신앙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내 신앙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름에 우리 청년과 한 형제가 참 취업이 어려웠던 때인데 어떤 직장에 취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 담당관하고 얘기를 나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주일에도 이렇게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장이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고 그 채용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 난 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용 담당자가 청년의 신앙적인 태도 오히려 좋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전 지금도 그 형제가 똑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수학의 공식처럼 일률적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호기롭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직장에 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보장받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116절 다시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15절의 시는 아주 단호하게 악한 자들은 날 떠나가라. 너희가 어떻게 유혹하든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갈 거야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내 결단과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말이야. 신앙생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오늘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지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아주 강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뭐 다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말한 것도 잘못이고 난 의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니까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 믿는 것도 아주 잘못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무엇이지요?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아이의 손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까? 물론 아이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이를 더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아이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강한 손이지요. 혹시 아이가 발을 헛디더라도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믿음 안에 서 있게 만드는 힘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오신 그 은혜입니다. 그를 알기 때문에 신이 주의 말씀대로 날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날 붙드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117절의 시인 날 붙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 항상 주의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라고 한 단어인데 바라보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무엇을 결정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118절로 120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의 신앙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신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거짓말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생활을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이 원리 원칙을 조차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평자는 뭐라고 말씀해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세상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금이나 은을 이렇게 녹이고 나면 불순물이 남잖아요. 그러면 재령공들은 전혀 아끼지 않고 가차없이 그 불순물들을 폐기물장에 쏟아버리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단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들 다 걷어내서 찌꺼기같이 내다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까지 몸이 다 뒤섞여 있는 거야. 그렇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해도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가라지는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난 후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믿어야 진짜 신앙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 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잠시 잠깐 후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감췄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참과 거짓, 얼음과 흐름이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있어. 거짓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참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게 명확해지고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수면으로 다 떠오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 참신앙과 거짓 신앙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랑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마음의 생각과 동기들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심판이 없다면 세상에 억울할 사람 정말 많지요. 그런데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이 없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물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랑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구원받은

0: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더욱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신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면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떤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심판주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정확히 죄로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그분 앞에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가리켜 우리는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렇게 고백해요. 119절,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면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 앞에 위험, 더 이상 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표지판이 세워졌다면 그 표지판이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표지판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차도로 뛰어들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두 명령 모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말씀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기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씀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과 회복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말씀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날 떠날지어다. 난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든 말씀 편에 서겠다고 미리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경외하며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 힘쓴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실로 그 말씀을 사랑합니까? 진실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말씀과 내 생각이 날 다를 때 겸손히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는 기쁘게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까? 세상 사람 다 다른 길을 가다로 나만큼 끝까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가정과 인생을 더 복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복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 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저녁 불어오는 바람에 절로 감사가 터져나오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시간, 소망의 기도에 오신 방송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광주 기도하는 엄마들, 광주 월산교회 황미애 권사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오직 참된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시간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앞세웠던 모습을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9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테마별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늘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1887곳의 학교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소서. 학교를 돕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소서. 학교 본연의 역할이 회복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게 하소서. 한 생명도 학교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귀함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둔 학교들과 기독 대안 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이 모든 교육 과정 안에 녹아 들어가게 하사 학생들을 바른 신앙인,

0: 이 시대를 밝힐 진정한 인재로 키워내게 하소서. 교사들이 교육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넘치게 하소서. 이 시간 학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기도가 가능하시다면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소망의 기도는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학교를 위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학교와 다음 세대와 이 세대를 향해 울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부모들,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는 교회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돕고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 앞에 떨며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덮은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결박하시옵소서.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권이 회복되고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패배와 절망을 물리쳐주시고 다신감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조급하게 폭력적으로 이끄는 모든 게임과 SNS 중독과 그 외의 중독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대안학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자적 소망, 승리를 교육과정 가운데 성실하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교과목을 잘 익혀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처우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 선보사로서 흔들리지 않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있는 기독 학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후원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소망의 교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들이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말처럼 가치와 종기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회와 학교가 연합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교회와 학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나의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종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목사님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하면 더욱 힘이 나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느낍니다.
1: 아멘.
0: 오늘도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월상교회 기도하는 엄마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해 귀를 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 광주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에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광주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사연으로 무명으로 귀한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셨네요.

0: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청년과 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비하신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돈 때문에 안 된다는 만몬의 장벽은 무너뜨리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훈련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다른 결혼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선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에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믿음의 청년 두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집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 문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자꾸 무너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집을 얻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함께 살면서 살아보고 나서 집을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수많은 이 높은 장벽 앞에 무너져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성령이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실 주님의 은혜를 사뭇 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돼야 될 건데 주님 그렇게 가정들이 세워져서 이 땅에 또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정이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야곱의 식탁과 같이 놀라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주님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들처럼 돈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 앞에 응답하실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올린 귀한 청년 두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아멘. 정말 귀하고도 반가운 기도 제목인가 싶습니다. 2058님이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정 권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하십니다. 집도하시는 김대현 선생님을 지혜롭고 능숙하게 하사 수술을 잘 진행하게 하소서. 감사하게도 전이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저 어떤 전이도 없이 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평생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는데 수술을 잘 견디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네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2058번님 사랑하는 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입니다. 주님 오늘 자궁경부암 자궁척출 수술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집도하시는 의사선생님이 김대연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술을 집도하지만 결국 찍고 싸매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간단한 수술이 있고 복잡한 수술이 있겠습니까?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전이가 되지 않도록 아니 평생 동안 전이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 제목처럼 평생을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힘으로 수술을 잘 견뎌내시고 함께 하실 주님 손을 꽉 붙잡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위기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위기 앞에 더욱더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2058번님이 기도하시는 종권사님의 가정은 위기 앞에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나의 주님을 사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0: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오늘은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종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마음 다해 함께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믿기 하시고요.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기도 제목 샵 2611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는 작은 상가 개척교회입니다. 주의 은혜로

0: 교육 공간 부족으로 성전 확장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구하던 상가 계약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자로 계신 사장님이 불신자인데다가 저희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미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사장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속히 구원하시기를, 또 서운하지 않게 구하는 대로 주기로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런 복병들이 있네요. 사단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한 성도도 방관하지 않고 즐거이 따르며 재정 마련도 근심이 아닌 감사로, 또 앞서가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돕는 자들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 제목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2611번님 작은 상가 개척교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감사드려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2611번님의 상가 개척교회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유아실도 필요하고 식당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정말로 감사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아이들과 또 이런 형편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간이고 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오니 주님 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넓혀주시기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상가 계약을 앞에 놓고 있는데 세입자로 계신 사장님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 너무 미안한 마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주님 그 사장님께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좋은 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이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가시는 사장님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611번님 님의 사랑하는 교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아멘. 7087님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은 말기암 환자이시고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검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6347님,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지난번에도 응급실에 갔었는데요. 부기가 빠지고 하지 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7087번님과 6347번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 분 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7087번님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하나님 어떡해요, 말기암 환자이십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주님 친정 부모님께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0: 아멘.
1: 시어머니 한 번씩 좀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예수의 이야기, 이 놀라운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최고의 효도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사오니 아멘.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6347번님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속상해할 딸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6347번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사랑하는 엄마의 모든 질병, 하지정맥, 신장, 두 다리 퉁퉁 붓는 거, 하나님 모든 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주십시오.
0: 아멘.
1: 일어나게 하십시오.
0: 아멘.
1: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아멘. 6306번 기도 제목 이어가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이 생각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즐겁고 신나고 진심을 다해 찬양

0: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네요.
1: 하나님, 6306번님 기도 제목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건지
0: 주님.
1: 하나님 북을 쳐도 춤추지 않고 그 어떤 것을 내도 반응이 없는 이 세대를 보면서 누구나 다 어린 생명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6306번님도 같은 고민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입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어 보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건지 듣지 않는 건지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이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0: 아멘.
1: 그리고 6306번님의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육부서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 모두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 늦어버려서 아이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건 아닌지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사오니 주님 너무 늦지 않았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매 교회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금번에 여름 행사를 통과하면서 모든 각 교회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행사와 그 은혜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명으로 사연 주셨네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인성 우울증으로 시작된 질환이 망상으로 병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에게도 큰 고통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슴만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노년의 질환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마음 아프네요.
1: 하나님 무명으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어머니를 위한 기도입니다. 노인성 우울증 아시죠? 아시죠? 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가장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받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로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고통의 순간들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0: 아멘.
1: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평생을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셨던 어머니 어머니의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이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너무 칼과 창이 많아 찍고 찔리고 또 찍고 찔리는 고통 속에서 깨지지 않도록 이 가정을 지키시기를 서로 아멘.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주의 손으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0: 아멘.
1: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8118님 조카를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조카 원유림 결석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기적의 주님께서 완전 치료해 주셔서 수술 안 하고도 하나님 낫도록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병원을 옮길 예정인데 꼭 진료 시간 동안 모든 일 주님께서 앞서서 도와주셔서 병원 옮겨서 치료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8118번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유림 하나님 알고 계시죠? 결석이 있대요. 아이고 이 작은 녀석이 얼마나 아플지 주님 그러나 수술을 통해서 깨트리든지 빼내야 되는지 하나님 그 고통의 모든 아픔과 순간들을 유림이가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를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0: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때 받은 충격이 아이의 마음에 깊이 남아서 아이에게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의사들에게 좀 놀라운 손길을 주셔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3806번 사연 보내주셨네요. 지인대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렬, 임재영, 안경환 이 친구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암 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전이도 되거나 또 커지지도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도록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하셨네요.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3806번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진규, 이종원, 정현창, 박명수,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렬, 임재영, 안경환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1: 주님.
0: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주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1: 아멘.
0: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든지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소리를 듣게 하시든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3806번님의 귀한 지인들이 올해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하신 때를 당겨주시기를
1: 아멘.
0: 간절히 바라고
1: 아멘.
0: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주실 때가 가장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주님 그 때를 당겨주셔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1: 네.
0: 3806번님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도록 다른 암도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놀라운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사옵고
1: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무명으로 사연 주셨습니다. 동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영혼과 몸의 회복을 주시며 힘도 식욕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또 그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18님 친정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허리 협착과 디스크로 통증이 너무 심한데 요관에 스텐트 시술을 해서 수술도 힘든 상황입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의 여신도회 총회장으로 주방을 책임지고 계신데 속히 나으셔서 그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0: 하나님 무명으로 기도합니다. 또 1118번님 기도합니다. 주님 무명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동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영혼과 몸의 회복을 주시며 힘도 식욕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1118번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정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아프셔서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전도의 회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주님 힘 주셔서 두 다리에 두 팔에 두 가슴에 힘을 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1118번이 어머니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나의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이 시간은 소망의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아픈 곳이 있다면 환부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또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주세요. 목사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부에 손을 올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찾아가시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힘되실 나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1: 아멘.
0: 그들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직장을 치료하시고 무엇보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남구 조율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편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황미애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허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 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 지역 복음화 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0: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치 끝이 보이지 않은 광야처럼 메마르고 지치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손은 약해졌으며 무릎은 떨리고 마음속엔 한숨과 슬픔만 가득 차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른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내가 헌신하고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며 피 흘러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성탄의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도 모두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서 그때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 눈이 멀어서 내 죄악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슬픔만 보며 절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0: 구주이시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거짓말같이만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복음의 소리가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굳었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내 심령에 생수가 흘러넘치고요. 사막 같은 가정과 일터에 은혜의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은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그 길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생명으로 나가는 길,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거룩한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5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길의 끝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탄식과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힘들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사슴처럼 기뻐 뛰며 노래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생명의 거룩한 길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6190번, 062-265-6190번, 광주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정기총회가 오는 14일과 29일 각각 막을 올립니다. 지도체제와 선거규약 등 주요 현안을 오다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14일부터 4일간 천안 백석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승수 신임 총회장 취임식과 함께 주요 공직자의 연수교육 의무화 안건을 다룹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 통합 후 화학적 결합을 위해 공직자의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주민 선교위원회 신설과 군선교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6차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 출마한 김선배 총회장 후보의 당선 요건을 둘러싼 표결 기준을 현장 결의로 결정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22일 12개 연회 감독 선거를 거쳐 다음 달 29일 광림교회에서 제37회 행정총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은 이번 총회에서 신임 감독 취임과 함께 글로벌 감리교회와의 선교협력 서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지난 7일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성봉 직장인교회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습니다. 제109회기부터 부총회장을 지낸 정성봉 신임 총회장은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등에서 임원과 지도목사로 활동해왔으며 2024년부터 직장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정 신임 총회장은 직장선교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교단의 내실을 다지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26년째 사역해온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송 문광진 선교사가 이재민들의 살림을 보관할 자물쇠 달린 양철 상자를 가장 시급한 구호 물품으로 꼽았습니다. 문광진 선교사는 히말라 빙하호 붕괴로 모든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양철 상자와 주방용품, 겨울 방한복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착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춘 정교한 구호를 강조했습니다. 문 선교사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살림을 꾸릴 때까지 길게는 10년까지 사역이 이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구호 전문가들은 또 재난 소식이 언론에서 사라졌을 때 이재민을 향한 진짜 구호가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서울시와 함께 제13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뇌사 및 각막 기증인 유가족에게 생명의 별패와 리본 감사패를, 30년 전 생면부지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한 이들에게 생명 나눔 30년 기념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이 되찾은 삶의 감사와 회고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유재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슬픔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준 기증인 가족과 신장 기증인, 이식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스포츠 선교단체 FCA 소속 김진광 전도사가 칼빈대를 비롯한 수도권 7개 대학 축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앙훈련 모임인 허들을 이끌고 있어 화제입니다. 칼빈대 축구부 1기 선수 출신인 김진광 전도사는 부상 후 스포츠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주말 경기와 합숙으로 교회 출석이 힘든 운동선수들에게 성경 읽기와 묵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임에는 2028년 LA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나현서 선수도 참석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마음의 평안을 전했습니다. 김진광 전도사는 전국 84개 대학 축구팀 모두에 말씀 묵상 모임인 허들이 만들어지도록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는 강한 바람과 함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 이방인까지 거대하게 확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긍휼과 자비 안에 위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망은 오늘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나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메시아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의 끔찍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전부 지불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영적 소망의 닻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걱정들을 성경적인 소망으로 즉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소망을 붙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고 미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과 감정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세상의 풍파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걸으십시오. 그 길에 소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So take my hand.
3: 아, 네, 저는 오산에 있는 에덴 반석교회에서 홍기섭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홍기옥 권사입니다. 교직 경력이 거의 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장이에요.
4: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홍기옥 교장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보람이 있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3: 특별히 뭐 말썽꾸러기들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저 결혼합니다. 또 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뭐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르친 아이가 자라서 저희 교회 청년과 결혼해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지금이시거든요. 뭐 너무 행복했어요. 네.
4: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0: 출석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교장 선생님인 홍기옥 권사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1: 저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저는 야간중학교를 그 옛날이니까요. 가난하던 시절에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 밑에 지금 김장한 목사님이 섬기셨던 작은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중앙침례교회. 그래서 중학교 야학 시절에 어떤 친구가 저를 글로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0: 홍 권사님이 본인을 전도해 주신 김장한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 김장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어린 나이에 드리고 무릎을 꿇고 드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기호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시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막 그때 생각이 나서 힘을 얻고 눈물이 나곤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지금 더더욱 큰일 전 세계 또는 북한 땅까지 선교를 하시는 그 모습 너무 감사하고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홍 권사님께는 극동방송을 듣는 차 안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1: 출퇴근거리 한 20년 동안은 1시간 이상 왕복 거의 2시간 되는 거리를 출퇴근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극동방송이 있으니까 그냥 차만 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늘 극동방송이 있으니까 퇴근하는 길도 극동방송이 있으니까 늘 힘이 나고 그렇게 해서 20년 넘게 극동방송을 천국처럼 여기면서 듣고 지금은 이제 10분, 20분 거리로 가까운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극동방송을 사모하며 듣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또 극동방송과 함께 전도를 하며 차량 스티커를 통해서도 극동방송을 알립니다.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저는 지금도 처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오기를 꺼릴 때 제가 106.9를 꼭 문자로 남겨드립니다. 꼭 여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만나 라디오를 사가지고 처음 듣는 분한테 전도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극동방송을 듣고 믿음이 교회는 안 나와도 믿음이 자라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또 믿음이 적은 자들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목욕할 때 샤워할 때도 자기는 꼭 그거를 틀어놓는다고 하는 그런 초신자를 봤어요. 제가 전도한 친구 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어려울 때 극동방송을 딱 알려주면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차에도 106.9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저 뒤에 저 106.9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라디오를 틀어봐라. 엄청 축복된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 권사님은 전파 선교사로서 직접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1: 처음에 일고자 드리는 것은 뭐 기본이고 또 저희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많이는 못 드리고 있었지만 한구자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계속 유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아기를 가졌는데 갑자기 그 말씀 속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줄 믿겠습니다 하고 태어나지 않은 손주 이름으로 한 구자를 더 신청해서 제가 두 구자를 보내게 됐는데 정말 손주가 태어나서 지금 그 손주가 6살이 됐어요. 이시온이라고. 그러다가 한 3년 지나서 또 저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3년 전에 내가 극동방송에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극동방송에 다시 세 구자를 더 신청하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작지만 5구자 이제 챙기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실 귀한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아, 사랑하는 홍지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그런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 부족한 성도들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세민 사위, 다라 딸, 배소연 우리 며느리 집사, 아들 이초인 집사, 우리 네 명의 가정의 집사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이용환 성도, 지금은 성도이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될 것을 믿고 또 우리 사랑하는 손주, 손녀 이시온, 이주환, 이주희 사랑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되셨구나.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고마워.
1: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홍 권사님의 음성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우선 내년 10주년에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보고 오는 세대들에게 정말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남은 인생은 우리 홍기선 목사님을 섬기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정말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홍기옥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두 나라가 이번에는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도로를 개통했는데요. 그동안 철도와 항공편은 있었지만 차량이 오가는 정식 도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북한은 이 다리를 관광과 무역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군사 물자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 방면으로 새길이 나고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막힘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다리가 놓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길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의 길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오해피데이도 채워가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 땅에 복음의 다리가 놓여지기를, 복음이 들어가 생명의 길이 트이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송과 축하 사연까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하시면서 남과 북의 전쟁은 휴전 중인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친구가 점심 먹으러 온다 해서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점심 다 차렸는데 빨리 오너라 친구야 하셨어요. 친구분이 또 방송 듣고 계실까요? 포항에서도 너무 귀한 기대와 기도의 한 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저의 애정하는 찬양으로 오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주댁이 출첵합니다. 7606님 반갑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늘 새벽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는 우리 극동방송 사역위에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아,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는데 저는 기도의 보답으로 선물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북한 땅을 생각하여 주소서 주님, 여수에서 나주 가는 길에 오해피데이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2061님 북한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도 이렇게 구하는 기도로 출석 인사를 채워가고 있어요. 강북에서 종로로 가면서 차에서 열심히 청취 중이시라는 2139님도 잘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마음은 해맑은 오후 시간 되세요 하셨는데, 보내주신 축복의 배에 배에 배에 배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오늘 점심 식사 약속을 계속 기다리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네요. 1222님도 저도 집사님과 점심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늦는다고 하니까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네요. 유유 하시면서 출첵 보내주셨는데, 사랑으로 우리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면서 더 사랑하는, 더 축복하는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 더 남겨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선물을 한 분 더 드리고 가고 싶은데 어떤 분께 드릴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오늘도 출첵합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전주입니다 하시면서 주셨던 우리 자주 찾아와 주시는 애청자분이세요. 선물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또 소망의 한 줄과 함께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무엇을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같이 남겨주세요. 신청 찬송도 기다립니다. 샵 1069번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은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 해피데이 들으신 분들 계실까요? 어제에 이어서 이곳에 정착한 지 2개월 정도 된 자매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여정에 대한 너무나 귀한 이야기 만나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사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 뼘 차이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자동차가 다니는 새로운 길이 개통됐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렸는데 7756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 도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에 있는 그 모든 도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한 뼘 차이에서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사이의 도로는 몇 곳일지를 문제로 낸 적도 있었고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오가는 뭐 밀수를 포함해서 웨어버리를 위해서 오가는 그런 도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는 러시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자동차가 다니는 그 다리가 개통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다리를 포함해서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는 지금 현재 기준 몇 군데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다리는 몇 군데일까요? 1번 한 군데, 2번 두 군데, 3번 네 군데. 우물정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남겨주고 계신데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라는 게 저는 다리 하면은 보통은 그 자동차가 다니거나 옆에 뭐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목에 있는 다리를 생각했는데 그 지하철이나 기차가 다니는 이 다리까지 다리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가 합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다리는 몇 군데일지 1번 한 군데, 2번 두 군데, 3번 네 군데. 4447님은 와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그 오가는 자동차들의 사진이 검색하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복음을 북한 땅에 들여보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사용하실 이 다리의 수는 몇 군데일까요? 한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가운데 정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인터뷰 시간이 끝나고 에피데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주세요. 한 편 차이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드보라 집사님 바로 한번 자리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강을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 길림성에서 지냈던 그 짧은 여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성경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0: 네.
1: 3개월 만에 또 일독을 하시고 어떻게 다른 집으로 다시금 옮겨가시게 됐는데, 네. 그럼 그곳에서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나요?
0: 없었어요. 제가 그때 팔려갔던 그 집은 조선 쪽이 없었고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동네였어가지고 조선 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저 제가 혼자

0: 그때 읽었던 말씀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그러면 성경책도 접할 수가 없었고,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신앙인이 따로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외웠던, 암기했던, 아니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셨던 거예요. 그때 기억에 나는 말씀,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세요?
0: 그 요한복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잖아요.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제게 엄청 많이 제가 와닿았던 것 같고요.
1: 어떤 부분이 그러셨어요?
0: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야만이 항상 제 마음에는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내 거함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계속 지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 정말 내 안에는 내게 대물에 내내 곁에 우리 하나님이 있구나 항상 그 긍지감으로 항상 에 이래 안 돼도 아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고서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그리 살았거든요.
1: 근데 그곳에서도 아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들과 또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중국 그 땅에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또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전환점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0: 우리 아들 5살 때 낳았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계속 지금 바람 쓰고 일안 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못해. 근데 그 아가씨까지 집에 지금 데려오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일전 앞은 없었어요. 제 삶에 없어가지고 그 집으로 다른 집으로 이렇게 동거살이 그런 집으로 새 집을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에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봐요. 제가 그 아빠하고 안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며 일하다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로 지금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14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교회로 처음 교회한테 처음 가봤거든요.
1: 중국 현지 분이셨어요? 중국인이셨어요?
0: 조선족 조선분이었어요.
1: 그러면은 대화도 한국어로 편하게 되고.
0: 조선분이니까 조선족 말 제가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있잖아요. 중국 사람과 14년 동안 같이 살다 나니까 조선말을 이 말이 말문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다 듣는데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조선말하고 나는 또 중국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중국 오상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디지털 훈련해서 성경 공부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부 열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조선말 아직 터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을 또 나누며 배우고 그때도 열흘 동안에도 제가 지금 이 조선말 말 못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중국말을 십여
0: 중국말.
1: 년 동안 쓰다 보니까.
0: 13년 동안 중국말만 하다 나니까 조선말 조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조선말 듣지 못하겠으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말 못했어요,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후에 그 이렇게 디지털 훈련 열흘 동안 공부하고 그 후에 집에 가가지고 조선 그다음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선말 말하기 시작했어요.
1: 성경을
0: 그때부터.
1: 읽어가면서요.
0: 그래가지고 저도 저 우리 아들도 조선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성경을 이렇게 매일 찍어 읽혔어요. 제가 내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아들도 한 구절 읽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익히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조선말도 익히고 조선학교 제가 붙였거든요. 후에 그 저가 아빠하고 같이 안 살면 다른 곳이 또 왔어요. 다른 곳에 이사 와가지고 그 설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도 용접하고 또

0: 세례도 받고 매일 또 주일 학교도 다니고
1: 네.
0: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1: 자녀분도 중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네네. 네.
1: 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가슴속으로 계속 드내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0: 네, 맞아요.
1: 그때 가장 붙잡고 또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0: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언이 되리라. 이 네.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제가 그 디지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네.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방언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은사도 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1: 네.
0: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1: 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네. 중국의 네. 여정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한국행에 오르기까지도 은혜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그 이야기는 오늘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0: 네.
1: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착 2개월 차에 함경북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남과 북 모든 백성에게 가득할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드보라 자매님과의 정착 이야기 간증에 이어서 모든 민족 방언들 가운데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다리로 복음의 통로가 세워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주님 역사해주세요 하시면서 두 군데 보내주신 1113님도 계시고요. 낚시 다녀오며 방송 듣고 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한 군데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6072님 오늘의 한뼘 차이, 북한과 지금 러시아 사이에 다리가 몇 군데일지가 문제예요. 고백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복음의 통로가 몇 군데일지라고 생각하면서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이 한 군데, 2번이 두 군데, 3번이 네 군데. 여기서 말하는 다리는 철도와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를 포함한 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6072님은 얼마 전에 그 뉴스,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9월 달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가 하나 생겼죠. 아마 남편에게 물어보니 라고 하신 거 보니까 평소에 남편분께서 북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소식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까지 합쳐서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주님께서 이 다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참 놀랍습니다 하시면서 정답은 3번이라고 도전해주신 9248님도 계십니다. 사실 1번, 2번, 3번이 참 다양하게 나왔죠.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미드뱅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미드맥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지백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정답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있는 다리의 수, 하나님께서 복음의 다리로 사용하실 그 다리의 수 정답은 2번 두 군데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일단 철도가 하나 있었고요. 이번 달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하나 개통된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 이런 뭐 물자나 아니면 사람이나 오고 가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복음의 도로가 되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시는 역사의 길목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0113님도 철도 한 군데, 도로 한 군데잖아요. 이 다리가 북한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 통로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2139님도 주셨어요. 분식집 알바생입니다. 매장에 방송 틀어놓고 있어요. 일하느라 보기를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보내시는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새싹회원이세요. 9078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874님도 주셨고요. 복음의 통로로 쓸 거면 더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 정답은 3번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군데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정말 그 길목이 트이면 트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길목도 더 확장되고, 그리고 성경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이 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철도가 복음통로로 구원 열차가 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신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셨던 4447님도 계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소식을 알고 북한에 대해서 오늘 더 알아가고 더 기도하고 이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의 한 조각이 아닐까요? 다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면서 복음만을 붙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줄을 믿고 또 믿으면서요.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또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물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주는 너의 그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이 복음의 길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길목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생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이 글 보면 잠시만 전화해주라. 5분만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얼굴 보면 더 좋겠네. 도착하기 5분 전에 말만 해.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을게. 그러니까 4시간 5분만 엄마에게 주라. 미안해.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보게 된 5분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는 2021년 시민 공모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의 작가 이름은 엄마가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보게 된 시에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났는데요.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하루 중에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내어드리는가?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모두가 내 것인 것처럼 마냥 욕심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지금 잠시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려보거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책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찾든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하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식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상황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것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현재 상황에 의해 정당화하고 재해석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계시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뒤로한 채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딸과 함께 연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치료를 받을 형편도 믿고 아이를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한국으로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도 어린 딸을 두고 위험한 길을 떠난다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살아서 딸을 다시 만나려면 이 길을 가야 한다. 저는 딸을 믿을 수 있는 고아원에 잠시 맡기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여러 사람과 함께 몽골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고 밤이 되어서야 길을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몽골 국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연길에 홀로 남겨둔 어린 딸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안 차량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0: 비록 저는 북송되어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염려했던 딸을 지켜주셨고 저 역시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인도의 사냥꾼들은 아주 좁은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견과류를 가득 넣어두는 거죠. 그럼 이제 냄새를 맡고 찾아온 원숭이는 항아리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견과류를 한 움큼 쥡니다. 하지만 주먹이 커진 탓에 손은 항아리 입구에 걸려 빠지지가 않죠. 이때 사실 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저 손을 펴서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원숭이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원숭이처럼 손에 쥔 작은 것을 놓지 못해서 더 큰 걸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꽉 쥔 손을 가볍게 펴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벅찬 것인 것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되찾는 내 마음을 좀 무겁게 하던 욕심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오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드라이브 할 준비 되셨죠?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너 근심 걱정 와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프닝에서 항아리 속에 손을 넣고 견과류를 놓지 못하는 원숭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꼭 우리의 모습 같죠. 아, 조금만 더 쥐불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가 아니라 쥐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생각하면서 계속 쥐려는 모습. 그러다가 사냥꾼에게 잡혀버리죠. 참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 손에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바라보느냐, 누리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과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주변의 소소한 감사들을 찾아보는 여유 있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익명의 성도님께서 주식 항아리에 손을 놓고 있는 제 모습과 같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꽉 쥐고 있는데 마음이 타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뭐랄까요.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손을 펴, 손을 펴면 되잖아 싶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그 손을 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간절하게 붙잡고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손을 조금 풀고 손에 힘 풀고 편히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 그리고 오늘 출석 체크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땡땡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 출석 체크 단어입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삼가 모든 땡땡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들어갈 단어로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함께 하시죠.

자, 3시 드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출석 체크 단어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입니다. 삶과 모든 땡땡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포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아니라. 3057번님, 이 시간에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방송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출석 체크 단어 보내주셨고요. 5226번님, 그래요. 움켜쥔 손을 펴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죠.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113번님 출첵해주셨고요. 5503번님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8958번님 첫 출석 체크입니다. 저는 드라이브를 끝내고 잠시 주정차 중인데요. 반갑습니다 라고 오늘 첫 인사 나눠주셨어요. 어딜 다녀오셨나요? 네. 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셔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시간 더 함께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서 조수아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하시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귀한 말씀 또 귀한 내용으로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하나님께로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풍경,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에베레스트의 만년설도, 사하라의 별빛도,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도 모두 아름답지만 떠나 있었던 것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고 헤매던 것이 안식을 얻는 풍경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울음을 품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 멀리 날아갔던 철새들이 익숙한 처마 밑으로, 바람에 떨어진 꽃잎들이 뿌리 가까운 땅으로, 길을 잃었던 마음들이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는 풍경이 있습니다. 멀리 떠났던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고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의 그릇에 오롯이 모아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둥근 달빛 아래 차려진 상에는 그리움과 기다림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니 보름달은 하늘의 빈자리를 환히 채우며 비어있던 마음의 틈까지 둥글게 메워줍니다. 텅 비어있던 마당은 정겨운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유니의 소금사막, 파타고니아의 빙하, 그랜드 캐년의 깊은 풍경도 이 풍경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멀리 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가 되는 순간,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며 완성되는 풍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허무한 욕망을 쫓아 살던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는 길은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매일 문드러진 가슴을 안고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서성거리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춥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하자고 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눈물은 노래가 되고 수치심은 잔치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풍경,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인문학을 하나님께 서로가 서로에게 풍경이 되어준다는 내용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3시 드라이브 오늘 출석 단어는요.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우리 2738번님께서 저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쇼핑 중독으로 하루 종일 쇼핑 채널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우울감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모든 탐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2738번님께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기쁨 누리는 그런 멋진 오후 또 하루 보내길 바라봅니다. 오늘 끝으로 마커스 워십의 오늘 이 하루도 귀한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0: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 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입문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이것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그곳으로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명하여 전하라고 한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의 악한 짓 때문에 재앙을 내리려 한 나의 생각을 바꾸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너희는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너희는 내가 거듭해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에 있던 성막처럼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을 세계 모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한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어찌 감히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느냐. 어찌 감히 예루살렘이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외치면서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로 직접 들었듯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 좋지 않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해 이 말을 예언하라고 하셨소. 여러분이 들은 것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요.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해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에게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거둬들일 것이요. 그러나 나를 죽이더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보시오, 나는 여러분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를 죽이더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나를 죽이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성과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소. 그것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은 정말로 여호와이시고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한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모레셋 사람 예언자 미가가 모든 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은 밭을 갈듯 뒤집힐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로 바뀔 것이다. 성전 언덕은 수풀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그 어떤 백성도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생각을 바꾸시고 유다에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레미야를 해치는 무서운 악을 행한다면 우리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 무렵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기랴앗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습니다. 그는 이 성과 땅을 향해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아의 말을 들은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군대 장교들과

유다의 모든 신하들은 우리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아를 죽여 그 시체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에 내던졌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습니다. 아히감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줄과 막대기로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메어라.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신들을 시켜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말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 말을 그 주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주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큰 힘과 강한 팔로 땅과 땅 위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땅을 나의 종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고 들짐승들조차 그에게 순종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뒤에 바빌로니아가 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 나라들과 위대한 왕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꿈꾸는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디모데에 관한 소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디모데에 관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데 자기가 감옥에 있으므로 나가서 빌립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떨어져 나가죠. 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는 만큼 정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위하여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평화와 기쁨의 빌립보 교회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죠.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거기에서 고생스러운 것으로 인하여 다른 경황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걱정해 줍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갈까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자기 목숨이나 감옥에서의 고생은 그건 생각지도 않아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속에서 또 악한 이리 같은 무리가 다가와서 노략질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정을 잘 파악하고 와서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어. 내가 두루 살펴봤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사도 바울도 지금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더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던 대마까지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다. 대마는 완전 변절자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이 많이 있으니까 감옥에 군 사도 바울을 버리고 하나 둘씩 다른 곳으로, 그분들은 변절자가 아니라 다른 사역을 위하여 다 떨어져 나가고, 가을나무의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그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과연 누구길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파악하는 전권대사로 보내는 것이, 나 대신 디모데가 간다는 전권대사로 보내고, 또 나중에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때 아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아, 옛날 스승 목사님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 그럼 교회 사역을 딱 접어놓고 지금 이제 외국으로 가는 셈이죠. 뭐 그렇게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은데, 그걸 갈 만한 그런 신실한 제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 지금 담임 목사로 주일 설교하고 성도님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미 나이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냥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도록 놔두지, 내가 어찌 가겠는가? 어떻게 성도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길을 떠났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 주변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만남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는 것 이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야곱에서 우리 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야곱의 이 그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은 항상 감동적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머슴살이를 하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은 즉 그냥저냥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130세가 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간 자기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이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130세의 노구를 이끌고 조카도다 내가 내 아들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다 해서 외국으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옛날이니까 조금 시간은 많이 걸렸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 가려면 한 10시간 걸리는데 비행기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가려면 고속버스로 5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짧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가는 것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옛날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것은 굉장히 먼 길이고 또 고생스러운 길이고, 아마 야곱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진실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신실함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며칠 쉬면 사업상 손해가 얼만데, 아니면 내가 휴가를 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승진을 먼저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확신을 주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다는 것이죠. 인정이 됐는데 그 인정받는 것은
디모데이

그런 가정에서부터 디모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부모가 다 신실한 믿음을 갖지는 않았고 어쨌든 아버지도 믿음을 가졌을지는 모릅니다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아버지가 안 믿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로 아마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도 이제 유대인, 그 외할머니도 믿음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외할머니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진 그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착해. 사람이 좀 착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제 그 교회의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성장이 있을 때 물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물질로 선교에 쓰고 또 구제에 쓰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아니까 도움을 좀 더 많이 주었겠죠. 그런데 헬라 지역에서 온 그런 과부들은 유대에 있는긴 하지만 다른 이방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졌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어. 그리고 이 일곱 집사를 통하여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일곱 집사들을 선택할 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고 칭찬듣는 일곱 집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 쪽의 유대인의 그런 신앙, 그러니까 가계로 보면 헬라인의 피가 섞여가지고 좀 이질적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 신앙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디모데는 사람이 신실하다고 칭찬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자기 가까이에 두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눈여겨보았다가 2차 선교여행을 선교여정으로 사도 바울이 1, 2, 3차 3번 이 지역을 선교 사역을 다니죠. 2차 선교 사역 때에는 아마 그 부모하고 얘기를 했겠죠. 디모데를 자기 조수로 자기 동역자로 불러서 선교사에게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디모데가 사도바울과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낯선 지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심한 사람을 어찌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가계의 집안의 믿음을 보고 또 인품이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디모데를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디모데를 곁에 두고 함께 사역하는 신실한 동반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제 읽고 알았는데 랍비 교육을 받은 사도바울이 보면 이 성경 지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여러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는 너희 연소함을 인하여 다른 사람의 그런 것으로 무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게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에게서 담임 목사가 세우고 젊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그런 때도 있어. 앞으로도 또 뭐 광주 순복음교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면 그 같이 나이가 적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참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존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종을 세운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나보다 스무 살이 어리더라도 그 말씀이 나보다 실력이 있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 겸손. 옛날에 어떤 그런 그 우리 학교 제자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디 저기 시골교회 담임 목사를 한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안경테를 완전히 노트 안경을 써가지고 나보다 더 늙어 보여. 아, 그때는 제가 머리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보니까 이 그래가지고 너 무슨 안경을 이런 걸 썼느냐 했더니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늙어 보이는 안경테를 쓰고 그렇게 항상 점잖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말씀의 노숙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으로 너희 무기를 삼지. 아니 일부러 얼굴 쭈글거리게 하고 나이든 안경테 쓴다고 해서 성도님이 너를 존경하고 네 앞에서 엎드리겠느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너보다 5살, 10살 어느 면으로는 몇십 년을 더 먼저 사신 분인데 그거 가지고 어찌 한국에서는 물론 한 살이라도 많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어른 행세를 하려는 분위기가 항상 있죠. 이 나이가 굉장한데 하나님의 종은 내 연소함을 인하여 그것을 업신여김 받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로잡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이 사역하면서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교 뭐 신학 대학을 다녀서 디모데가 배우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친 이게 오늘날 그와 같은 상당한 도제 교육이고 어느 면으로는 귀족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익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말씀에 굳게 선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성품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디모데가 몸이 약해. 아, 그것은 참 그걸 못 고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 자주 나는 위장병을 내야 사람이 선교 사역을 잘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한국 음식도 잘 먹고 중국에서도 잘 먹고 아프리카에서도 잘 먹고 어디를 갔었든지 잘 먹으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한 가지 단점은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소화제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좀 몸이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허약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잃은 때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런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계속 따라다니는데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안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빈번한 여행에 지치고 아마 뚜렷한 활동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는 좀 미약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디모데 얘기를 별로 기록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없죠. 그런 디모데는 마음이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고 성경 지식이 또한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디모데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 성령 충만함을 채우면 그래서 디모데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여기서 이제 장로는 그 당시 교회의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장로고 베드로도 장로고 또 정말로 나이 드신 장로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이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 구비한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연약함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따른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같이 다니게 함으로 22절 우리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과 더불어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은 연단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서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낸 사람은 어려울 때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그 일을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 마가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났고 열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참여했지만 너무 고생하니까 마가는 이 튀르키예의 그런 지역 사역으로 본격적인 선교를 할 때 그냥 돌아갔어요. 마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마가는 그 뒤에 바나바와 함께 고생을 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나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사람이 그냥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그 말이지만 고생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너무 그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이르시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고 고생한 그런 사람이 어디 갔는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상당히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군 생활이 너무 편하고 해이해서 정말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전에 굉장히 잘못한 군 생활도 있어요. 내 후배가 굉장히 머리가 명석했어. 그런데 그 후배가 군대 갔다 온 후에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어. 왜냐하면 그 머리가 명석하다는 것은 예컨대 뾰족한 송곳과 같은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뾰족한 송곳 같은 그 명철함이 군대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지휘 체계 안에서 계급 체계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쫄병이 당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찌나 거쪽에서 고생을 하고 그 기합을 받고 했던지 아 제대하고 와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더라고. 완전히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날카롭고 빛나는 머리가 꺾였더라고. 꺾여가지고 약간 바보가 됐어. 그 날카로운 머리를 주장하다가 얻어맞은 것이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런 명석함을 드러내지를 못한 이 사람이 그런 바보가 된 거야. 그런 사람은 그렇게 군대 보내면 안 됩니다. 나라 인재가 그야말로 없어진 거야. 그 사람이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나온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군대 가서 꼭

0: 버린 거예요. 국가적인 손실이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정말 무작정 군대 보내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갔다 오면 훨씬 더 담대해지고 고난을 겪음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참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시키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런 사람은 너무 예민하니까 보내지 말자.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미리미리 알아서 우리가 뭐 그런 방위 산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면제시켜주는 그런 그 대처 복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런 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디모데는 쓸모가 있어. 왜?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연달을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인 마가까지도 너무 힘들다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고생하는 것은 많이 그 봤지 않습니까? 다섯 번 그와 같이 가만 매를 39대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춥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사도 바울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고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걸 이겨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 받은 이 사람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너희는 그를 잘 영접하고 그 모든 상황을 디모데에게 잘 얘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조언도 받아서 너희 문제를 잘 해결하여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와 같이 디모데가 가서 너희를 잘 조화롭게 함으로 너희에게도 기쁨과 위안이 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하는 사도 바울도 위로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화평하게 만들고 그 중차대한 책임을 디모데가 가서 수행한다는 그리고 디모데를 내가 지금 곧 보내기를 바랐는데 이것을 보낸 후에 나도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너에게 갈 수 있기를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건 기도의 확신. 내가 반드시 감옥에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잠시 석방의 그런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속에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2차로 붙잡혀서 그때는 순교했습니다. 그때는 다시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했는데 그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라.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내가 전제와 같이 마지막 부음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이 이미 다 끝났다는 그 얘기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 신약성경이 27권 아닙니까? 27권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6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는 언급으로 서신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디모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고 또 디모데의 목회를 위하여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어.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따를 수 있도록 자식을 잘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구역장 조장님들이 그 새로운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나 홀로 조장하지 말고 제자를 붙잡아서 양육을 시키고 밥도 사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서 교구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신실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일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도록 잘 돌봐주고 또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507년 전에 그 개혁이 운동이 일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지 않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단상에서 내 주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이거 잘 아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750년 전에 큰 신학자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이 학문 이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람이야.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어. 쓰고 수요일 예배 볼 때에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나라는 실체를 딱 보니까 아, 이 학문이라는 이 글 쓴 게 다 헛디다. 내 이 글 쓴 것이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건물과 같다. 집단과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해도 책을 한 권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마냥 자기가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것이 다 헛디고디 되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말씀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앞세운 중세의 교회를 향해서 성경의 권위를 본래대로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독일의 말틴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스위스에 있는 증인글이나 칼빈 선생님이 개혁자들에 이어서 유럽이 개혁이 확산이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맞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솔라가 이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는 5대 솔라가 바로 여기에서 루터, 칼빈, 증인글이 해서 5대 솔라 개혁이 나온 게 5대 솔라예요. 성경 오직 성경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사변화된 중세 스콜라 신학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이성적인 걸 반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성경 권위를 회복하여서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석대학교 신대원이 최고 이력서가 좋은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그게 성공이냐 이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열흘씩 금식시켜서 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아이고, 기도해라 해도 기도 영적인 그런 메시지 나가는데 그 때가 묻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오뚜기야 오뚜기. 16세기 종교에 507년을 두고 야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고 세계교회를 볼 때 그때의 개혁이

0: 다시 우리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묶는 사람, 푸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한 주간 동안도 사람들과 부딪히며 또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오시니라고 애쓰고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저 문제가 생기고 딸집이 풀리면 아들집이 생기고 아들집이 풀리면 저 집이 생기고 저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까지 한 1,500명 전체 한 2,000명의 성도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출 수 있겠어요? 힘을 다해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을 섬겨 나가지만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은혜로 살아갑시다. 저 사람이 나를 다 만족해줘서 교회가 내 마음에 딱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섯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 여섯 번째 설교를 하지만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은혜로 한번 이겨보고 살자고 이렇게 우리가 용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상처를 넘어 화해와 용서로 가려면 쉽지 않아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넘어서 화해와 용서로 간다는 것 말처럼 설교처럼 여러분이 앉아서 듣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내 목소리를 뒤로 던지고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창세기 45장이거든요. 어떻게 상처를 넘어 화해와 용서로 나갈 수 있을까?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해석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첫 번째 어떻게 해석했어요? 나는 팔려간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이다. 요셉의 또 하나의 해석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22년 전 정확하고 분명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았는데 요셉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팔린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이고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 그 말만 들었을 때 그 요셉을 판 형제들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나를 판 사람들은 바로 당신. 이 아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당신. 이 아니요.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나를 판 사람은 당신이 아니냐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내 인생 전체를 내 고난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눈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고난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고생했어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분명히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과 억울함 속에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해요? 분해요? 화나요? 그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처를 넘어 용서와 화목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몸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면 말이 커지잖아요. 은혜로 몸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길 바라. 그 결과 가족이 상봉하잖아요. 45장에서는 형제들과 46장에서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또 두 번째, 기근 중에 안전을 보장받는 고센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름 그 요셉이 나를 살리는 이름이 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영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자신이 팔았는데 여러분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잊어먹어요?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경찰 차만 보면 얼마나 놀랄까. 우리도 지나가다가 누가 딱 그 차 따라오면 뭐야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죄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22년 전 살려달라고 했던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은 요셉의 요자만 들어도 가슴이 떨렸는데 내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살리는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두려운 이름은 예수 그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 만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 이름은 예수예요. 왜?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내 구세주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 이름이 아멘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여섯 번째, 묶는 사람, 푸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통해서 묶는 사람과 푸는 사람,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과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묶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푸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묶어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그 묶인 것을 풀어내서 용서와 화해와 화목의 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묶는 사람입니까? 푸는 사람입니까? 뭘 목사님 그런 걸 다 물어봐. 당연한 걸. 당연한데 안 되잖아 그게. 아니 나무라는 게 아니라 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잘 새기고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심어 거두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이 중요하다. 먹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이 되려면 말. 9월달 추천 도서가 말투만 바뀌었을 뿐인데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김민성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춤을 잘 추겠죠? 그런데 춤을 잘 추는 것 이외에 또 하나 잘하는 게 있었는데 나대는 거. 이분의 말입니다. 만나면 말이 많아. 말이 많아서 자기가 말로 인해서 이렇게 막 주관을 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했던 그 어느 날 친구가 이 책의 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성아, 내가 진짜 고민하다가 하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해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말 해줬다가 평생 원수 되거든요. 안 고쳐요, 사람. 안 고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민성아, 내가 진짜 고민하다가 말을 하는데 너는 말만 안 하면 진짜 괜찮은데 왜 굳이 입을 열어서 네 이미지를 스스로 그렇게 망치느냐? 그러잖아요. 말만 안 하면 고상한데 생긴 것도 옷 입은 것도 그런데 입을 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서 다 깎아먹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김민성 씨였다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용하는 것보다 말을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 연구를 했고 그리고 무용하는 일을 내려놓고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니 무슨 그 어려운 보험 설계사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무용을 내려놓고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했는데 최고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책은 총 7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7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장마다 소제목이 있는데 87개나 소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 제가 7개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선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곡선으로 이야기하라. 두 번째, 옳은 말이 아닌 친절한 말을 하라. 세 번째, 그런데가 아니라 그리고를 사용하라. 네 번째, 세련되게 거절하는 법. 다섯 번째, 말끝을 흐리지 마라. 여섯 번째, 혹시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라. 일곱 번째, 까칠한 사람의 마음도 녹이는 한마디. 제목이 좋아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87개니까 얼마나 많겠어. 1번부터 7번 봐봐. 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아, 그 정도는 하나도 없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슬기로운 말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 가운데 일곱 번째, 까칠한 사람의 마음도 녹이는 한마디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용을 전공했어요.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은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까칠한 선배가 하나 있어요. 까칠한 선배가 있는데 그 까칠한 선배에게 유독 사랑받는 후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까칠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까칠한 선배에게 유독 사랑받는 후배가 있었다는 거죠. 보통 까칠한 선배가 화를 내면 여러분 그 성질이 좀 거시기한 사람이 화를 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도졌어. 조금만 참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혼을 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거나 한번 받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까칠한 선배에게 사랑받는 후배는 까칠한 선배가 화를 낼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배님, 왜 오늘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혹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어려운 말이야 이게. 까칠한 사람이요. 또 화를 냈는데 선배님,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혹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해서 까칠한 선배에게 유독 사랑받는 그 후배의 말투를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려면 예수 믿지 않아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요. 그렇구나. 사랑과 미움도 말에서 시작해요. 화해와 다툼도 말에서 시작해요. 하나 되는 것도 나누어지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 말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다윗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인생을 걸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이기만 하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개역이라면 전의 성경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사무엘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너무 싫어해. 근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윗을 포장해서 말하는데 아버지, 다윗 미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장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 요즘 토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그 상점도 많이 있어요. 토브, 이 토브가 선하게, 좋게, 기쁘게, 행복하게 포장하여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포장하여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칭찬하여, 공동 번역은 두둔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할 때 포장하고 두둔하고 칭찬하며 말한다는 건 내 속에 이미 좋은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 말만 나오면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이 내 속에서 이미 나쁘게 그려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마 18, 18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 사람과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마 18, 18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혜롭고 총명한 말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치유 선교대학원 총장을 하셨던 우리 정태기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 6.25 동란 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길러가지고 딸을 먼저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근데 장가 간 아들이 그때부터 자기 부인하고 며느리하고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1년 지나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하나 낳아놓고 그 아이는 손주는 이렇게 몸이 막 커가는데 그 아이를 놓고 둘이는 열심히 돌아다녀서 분하고 몸도 약한 권사님이 그 큰 손주를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약을 먹으면서 몸살을 이기면서 두통을 이기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자식들이 너무 몰라주니까 분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후 4시 30분에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오늘 우리 아내랑 놀다가 11시 반에 들어갑니다. 어머니 먼저 주무시고 애기 저 우유만 먹여놓으세요. 아들의 전화를 끊고 생전 해보지도 않은 욕을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서 혼자 욕을 해댔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그냥 손주만 우유를 먹여놓고 방에 가서 잠도 안 오고 그냥 분해서 울고 있는데 11시 반이 되니까 아들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부르니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지? 그냥 이렇게 대답 안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자는 줄 알고 거실에서 아들 며느리가 커피를 타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자기 남편한테 하는 소리야. 여보,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또 있을까? 나는 우리 친정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이 시어머니는 방에서 억울해서 누워있는데 자는 척 누워있는데 며느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책에 나온 그대로를 말하니, 욕이니까 그대로 말할 테니까 이 소리를 듣고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웜의 전현이, 웜의

처녀니 그러는 거. 아니 책에 나오는 거예요. 오메 처녀니.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 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우리 엄마 생각만 하면, 아버지 없이 혼자 우리를 길렀던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 가서 울고 와. 그러자 서울에서 울고 있던 엄마가 오메 저 새끼도. 그때부터 여러분 이 어머니가 힘이 나서 떡두꺼비 같은 그 손주를 데리고 3시간을 동네를 다녀도 안 피곤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요. 아들 며느리로부터 들은 그 말이 이 권사님의 생명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말이 여러분 이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생명이 있어서 묶는 말이 아니라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듯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듯이 말로 칭찬하고 말로 격려하고 말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묶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이 되려면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 묶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이 되려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만나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으라고요?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차를 타고 장시간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면 칸마다 커튼이 다 쳐져 있어. 그래서 내가 타면 옆에 누구 타나냐 아무 상관없어도 돼. 그냥 커튼만 탁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이렇게 개인 보호가 확실한 나라에 어떻게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고 여행을 하고, 이거 곤욕인 거예요. 곤욕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만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형 에서 동생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은 요즘으로 말하면 부뚜먹에서 엄마 치맛자락 자꾸 따라다니면서 엄마 누룽지 긁어줘, 고구마 쪄줘 하는 놈이고, 형 에서는 아버지 따라서 상하에 들러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염소 잡아오고 양 잡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는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빼돌립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도 풀어야 할 게 있잖아요.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와 풀어야 할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만나기 싫겠어. 여러분,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먹기 싫고,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 내가 결정한다면 안 가, 안 먹어, 안 만나. 그런데 가기 싫어, 하기 싫어, 만나기 싫어, 먹기 싫어, 정말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을 만나야 할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창세기 3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형 만나러 가는데, 형을 만나야 되는데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죽이고 내 처자식을 에서가 20년 전에 그걸 생각하면서 안 갚은 물 할까봐, 복수할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단계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짐승

0: 등을 통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순염소, 안염, 암염소, 암양, 순양까지 8종류의 짐승 550마리를 보내요. 5마리도 아니고, 쉬운 5마리도 아니고 550마리요. 그걸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50마리를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줍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주어서는 안 되는 뇌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지 않겠어요?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한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먼저 짐승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 에서에 앞서서 나가는, 형을 향해 나가는 가족의 순서. 이걸 보면 야곱이 참 약삭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두렵잖아요. 형한테 보내는데 550마리의 짐승을 보낸 다음에 맨 앞에 누가 서냐면 종들의 자식. 네 명의 자식 가운데 정실 부인이 두 사람이고 종이 두 사람이었잖아요. 첫 번째 종의 자식들을 앞에 보내요. 그 다음에 큰각시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워요. 맨 나중에는 자식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들을 뒷줄에 서게 합니다. 아주 약삭빠르죠.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섰어요? 그래요. 맨 앞줄에 서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돈도 보내고 선물도 보낼 수 있어요. 두려워서 맨 앞에 종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 맨 나중에 라헬의 자식들을 보내고 그 사이에 야곱이 딱 끼어 있거나 맨 나중에 설 수 있는데 야곱은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섭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풀어야 할 그 문제의 숙제를 위해 숨지 않고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7번 엎드려 절하고 하는 말.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부여, 아부, 아부, 아부. 따라서 합시다. 아부가 능력이다. 여기서 아부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부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부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하세요. 아부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부하지만 여러분 아부도 은혜인 거예요. 아부도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에서 앞에서 얼마나 큰 아부를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아니잖아요.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즐거움으로 온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만나야 할 사람, 풀어야 할 사람, 피하지 말고 얼굴 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면 더 안 보고 싶고 더 오해가 쌓이고 영원히 보기 싫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안 보고 싶지만, 안 가고 싶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형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묵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이 되려면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묵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묵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사람이 가면 묶이는 사람, 묶이는 일도 풀어지는 그런 영광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공든탑, 수고하고 애쓴 것, 말 한마디로 걷어차지 말고 말 한마디로 살리는 은혜로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이사 날마다 만나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싫고 어려운 사람 만나야 돼요.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풀어내는, 풀어지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1: 저녁,
0: 즐거운
1: 라디오.
0: 9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그교회 전우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1: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0: 왜 바쁘셨을까요?
1: 뭐 이 제가 하고 있는 뭐 목회 연구소도 있었고 뭐 예배도 드려야 됐고 뭐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네.
0: 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땡큐.
0: 네. 네, 네. 그럼 제가 네. 며칠 전에 USB를 하나 새로 샀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USB가 일주일도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 네.
0: 넣는 파일마다 족족 탑 파일이 손상돼가지고 네네. 환불을 받았거든요.
1: 네네.
0: 목사님, 이 작은 게 뭐라고 네. 하나 망가지니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아직도 USB 써요?
0: 아, 저희 일을 하면은 아. USB를 써야 될 일이
1: 아,
0: 있어요.
1: 아, 그래요. 아,
0: 네. 목사님, 그 어떤 거 쓰시죠?
1: 아, 저는 이제 마이박스라든가 이런. 네, 네. 저, 네.
0: 저 마이박스 처음 들어봅니다.
1: 아, 그래요? 컴퓨터에 그 깔아놓으면.
0: 네.
1: 제가 어디서 마이박스를 열든 그 화면 다 뜨는데.
0: 아, 드라이브 같은.
1: 네, 네, 네. 엔드라이브 아. 같은 네, 예전.
0: 저희는 이제 일 특성상 네, 옮겨야 될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저도 한번 예전에 네. 새로운 컴퓨터 하나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0: 네.
1: 그 컴퓨터만 믿고 USB에 다 옮겨가지고
0: 네.
1: 다 썼던 컴퓨터를 다 지워버렸어요.
0: 네.
1: 근데 새 컴퓨터에 넣어놨거든요.
0: 네.
1: 그리고 USB도 지웠죠.
0: 에이, 설마.
1: 근데 새 컴퓨터가 뻥났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설교 한 7년치 날렸어요.
0: 진짜로요?
1: 그게 작년 일이에요. 또 새롭게.
0: 너무 속상하셨겠는데.
1: 아, 또 새롭게.
0: 제가 목사님 앞에서 주름 잡을 건
1: 아,
0: 아니지만.
1: 괜찮습니다.
0: 네,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어서.
1: 네네네.
0: 이게 너무나 그냥 작고 평소에 네. 당연하게 쓰다 보니까
1: 네.
0: 막상 고장나고 나서야 이 빈자리 소중함이 네.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1: 항상 없어봐야.
0: 그러니까 네. 없어봐야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0: 아멘.
1: 네.
0: 제가 잘하겠습니다. 참 목사님 네. 말씀처럼 우리 삶도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곁에 있어주는 가족 네. 또 동역자 매일 숨쉬는 일상까지 익숙해서 사소하게 넘겼던 그 모든 것들이 또 느껴봐야 잃어봐야 또 가장 소중한 것이다.

0: 라고 네.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진짜 주변 사람들 중요하고요. 사소한 것들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주변의 작은 것들 또 그 중요치 여기지 않았던 것들
0: 맞아요.
1: 다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오늘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내 주변의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함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네, 김강현의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신나게 네.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목사님. 네. 오늘도 목사님을 반겨주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7443번님 반갑고요. 7443번님 같은 분이 요즘 진짜 많아요. 저
0: 그러니까.
1: 실은 이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0: 저번 주도 말씀하셨는데.
1: 네, 얼마 전에 목사님들도 체육대회가 있어서 거길 갔어요.
0: 네.
1: 그랬더니, 아, 전 목사 교회 없대. 그래요. 그래서, 네? 네?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개장 먹으러 갔었는데. 간 김에 전 목사 만나러 가려고 했더니 네. 없대 문 잠겼대 그래요.
0: 네. 네.
1: 요즘 제 안부는 게장집 와서 당황합니다.
0: 게장집이 네. 목사님의 안부다.
1: 네. 7443번님 게장 먹으러 다녀오는데 광주 그 교회가 근처에 있었어요. 반갑더라고요. 저도 반갑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네, 반갑고요.
0: 또, 네, 저번 주에 또 4540번님
1: 4540번님 네. 반갑고요.
0: 네, 목사님께 많이 혼나시더니
1: 네, 우리
0: 또.
1: 9507번님 반갑고요.
0: 반갑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이렇게 또 반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1: 6472번님도 반갑고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0: 목사님 네. 오늘도 출석 체크 퀴즈를 한번 바로 네. 시작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 네, 들어가기 전에 9507번님 아직 네. 저녁 못 먹었습니다.
0: 아, 못 네. 드셨다고? 네. 네,
1: 목사님. 아니, 저녁 드셨냐고 물어봐서 PD님과 저에게.
0: 문자 읽으신 줄 알았네.
1: 네, 못 먹었습니다.
0: 네, 그래서 목사님 많이 시장해 보이십니다.
1: 네, 요즘 근데 저녁을 웬만하면 안 먹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0: 왜요? 건강 때문에?
1: 아니요, 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0: 네. 뭐가요?
1: 네, 몸이.
0: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 네, 네, 네. 딱 든든해 보입니다.
1: 네, 이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네. 출석 체크 퀴즈 시작하고요. 말씀 퀴즈 준비했습니다. 잘 네. 들어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우리 엄청 유명한 말씀 오늘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뿅뿅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0: 아멘.
1: 부르짖으면 이것 하겠고입니다.
0: 맞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이거는 다들 왜냐하면 바라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거든요.
0: 다들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1: 실은 하나님은 근데 이거 해주세요.
0: 오.
1: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 안 받았다고 우기지.
0: 우기지.
1: 예.
0: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1: 예. 아니 예. 분명히 하나님 해줬어. 예.
0: 이미 하고 계신데. 근데 이미 해주셨는데.
1: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0: 그러니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1: 예. 안 해줬다는 거야.
0: 아, 떼쓰는구나.
1: 네. 네. 아,
0: 좋습니다. 네. 이거 뭐 힌트는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1: 그렇죠.
0: 드리자면
1: 예.
0: 뭐 1988.
1: 아,
0: 네, 뭐 그런 거 있겠네요.
1: 1994.
0: 1994. 네, 뭐 이런 거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 네.
0: 찬양 듣고 오시죠.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을 잘 맞춰주시고 계시네요.
1: 네.
0: 네. 보니까 아까 정답 말씀해 주시면서 맞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1: 네.
0: 누구셨더라?
1: 네.
0: 네. 2223번님. 네. 네, 그러셨고. 또 정답 오늘 8249번님, 4540번님, 1065, 네. 2061번님 다 잘 맞춰주고 계시고요.
1: 네, 3588번님. 네. 네,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보니까 또 아까, 아, 목사님 저랑 호흡이 척척 맞다고 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1: 네, 네. 뭐 이만하면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치고.
0: 나쁘지
1: 네.
0: 않나요?
1: 네, 네.
0: 아, 감격스럽습니다.
1: 아니, 우리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예.
0: 네. 목사, 저희를 아니면 저를?
1: 아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남남이어서 좀 걱정했는데
0: 아 네네
1: 남남도 잘 되더라.
0: 아,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
0: 케미가 있으시다고.
1: 아, 예. 부모님 듣고 계신다는 게 듣고 있네. 오영민 아주 잘 맞습니다.
0: 아, 맞습니다.
1: 예, 예. PD님 네, 잘 맞습니다. 부모님 네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네. 예.
0: 좋습니다. 네.
1: 정답 발표할까요?
0: 바로 그냥 네. 하는 게 좋겠는데요.
1: 네, 다들 잘 맞추시니까.
0: 네, 좋습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0: 아멘.
1: 네.
0: 정답은 응답이었습니다.
1: 네.
0: 내 힘으로 버티려 애쓰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얼른 인정해버리시고요.
1: 네.
0: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일단 부르짖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0: 아멘, 아멘. 네, 네. 네, 맞습니다.
1: 뭐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저도 막 제 뜻대로 막 해보려다가 안 되면 부르짖는데 네, 먼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0: 먼저 부르짖는 우리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1: 주님 뜻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저희 두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1: 네,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신 7438번님
0: 좋습니다.
1: 응답이라고만 보내주셔서 별로 안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네
0: 처음 오셨으니까 드리겠군. 앞으로 자주 오시라고.
1: 네, 네. 그 다음에 8249번님 강력한 힌트 감사합니다 하면서
0: 네.
1: 정답 보내주셨네요.
0: 8249번님. 8249번님께
1: 네.
0: 드릴까요?
1: 네.
0: 좋습니다. 우리 네. 7438님, 8249번님.
1: 네.
0: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성을 네. 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갓 퀴즈 인 더 바이블. 성경 속의 퀴즈 갓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0: 이 시간 세 문제를 드리는데요.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마지막에만 공개합니다.
1: 네.
0: 마지막까지 들으면 속 시원하게 풀이까지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꼭 함께해 주시고요. 오답 보내셨어도 다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인정을 해드립니다.
1: 네.
0: 끝까지 꼭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물은 저희가 누적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문제를 맞춰주시는 게 선물 탈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많이 맞추면 좋은 겁니다.
1: 네, 맞죠,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제 본선 들어가기 앞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한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0: 두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0: 세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자는 승리초 역사에서 스포츠 용품을 세 분께
0: 드립니다. 네, 정답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럼 목사님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1: 네, 가봅시다.
0: 좋습니다.

0: 네, 첫 번째 퀴즈는 객관식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중 가장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 넷.
0: 네, 쉽게 드리죠. 실은 네 번째다 이러면 헷갈리는데.
1: 맞습니다.
0: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 네, 첫 번째입니다.
0: 가 개구리 재앙, 나 피재앙.
1: 피재앙.
0: 다 메뚜기 재앙.
1: 메뚜기.
0: 라 우박 재앙.
1: 우박.
0: 네.
1: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OPD가 친절하게 첫 번째 재앙으로 네. 좁혀드렸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목사님 뭐 이거 힌트 드려야 돼요?
0: 힌트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보고
1: 좋습니다.
0: 혹시 너무 모르시면 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네. 찬양 듣고 와서
0: 네.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아멘.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네. 정답 잘 맞춰주시는데요?
1: 네. 그 혹시 그래도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참고로 A입니다.
0: 에?
1: 그냥 A예요. 네. 가 개구리, 나 피, 다 메뚜기, 라 우박.
0: 맞습니다. 네. 아, 뭔가 뭔 소리신가 싶네.
1: 우리나라 한 60, 70%가 A래요.
0: 저도 동일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좀 그렇더라.
0: 아. 에이, 좀 목사님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신다. 에,
1: 에. 그거 다 우리 잘못된 그 정보들이 많아서.
0: 맞습니다. 네. 네.
1: 어쨌든 전 A입니다.
0: 예, A시고. 네. 네. 아, 학점도 A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A예요. 네. 우리 목사님.
1: 어, 잘한다 방송.
0: 아, 잘해요?
1: 예.
0: 아무튼 초강력 힌트 드렸고요.
1: 네.
0: 목사님 문제 방금 불러주셨으니까.
1: 네.
0: 네.
1: 2번 문제로 갈까요?
0: 좋습니다.
1: 네. 네, 2번 문제는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좋습니다.
1: 앞으로 제가 세 문제를 드릴 텐데 그 세 문제의 정답의 첫 글자를 따면
0: 네?
1: 새로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0261번님 저만큼 재밌는 분이시네요. 예수님 사건으로
0: 네?
1: 예, 포도주의 색깔과 맞춰서 보내셨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고.
0: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1: 근데 아무튼 연결은 안 되지만 힌트는 되겠네요.
0: 힌트는 되겠습니다.
1: 네.
0: 어, 맞습니다.
1: 두 번째 문제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네.
1: 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0: 네?
1: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비로소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게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네.
1: 하나님 이걸 불어넣으십니다.
0: 맞습니다.
1: 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기 시작했던 이 은사는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 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뿅뿅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뿅뿅하라.
0: 뿅뿅하라.
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두 글자 단어는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 정답의 힌트를 드리자면
0: 네?
1: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이기 때문에 제 기침 소리까지 나가죠.
0: 맞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시는데.
1: 네.
0: 네. 괜찮으실까요?
1: 네.
0: 한번 편하게 하고 오시죠.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좋습니다. 네, 앞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0: 아멘.
1: 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네. 5784님께서 네. 오랜만에 방송 듣는데 오늘 네. 문제가 어렵지 않네요.
1: 네.
0: 아나운서분이 남자분으로 바뀌셨어요.
1: 네.
0: 라고 정답 잘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맞습니다. 우리 전현주 목사님과 척척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네. 오영훈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바뀌었습니다.
0: 바뀌었습니다.
1: 지금 확 나죠.
0: 네.
1: 잘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좋습니다. 네. 아, 또 오늘은 오답이 없네요.
1: 네, 그러네. 워낙 쉽게 잘 내나 봐요. 바뀐 분이.
0: 그러니까요.
1: 네.
0: 제가 좀 네, 좀 쉽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1: 네.
0: 수준이 높은 겁니다.
1: 네.
0: 제가 쉽게 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준이 높은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0261번님이 재밌는 문자 보내셨네요.
0: 네.
1: 아하, 제가 출연해봐서 압니다. 생방송 중엔 핸드폰 무음, 기침 금지, 3초간 침묵 금지.
0: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네. 몇 년째 하시죠 지금?
1: 지금 저 한 번에 하신 분이 지금 저를 지금
0: 혼나셔가지고
1: 네.
0: 네. 우리 목사님 더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1: 또 아침 방송 하셨던 분이 저한테 오늘

0: 산신령 같다고. 목사한테 산신령 같다고 하면 이게 뭐 칭찬이 뭐요 이번에. 네.
1: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0: 4540번님 만보 네. 걷는 거 채화해서 잠깐 다시 나오면서 듣고 계시다고.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 아, 건강하십시오.
0: 네, 4540번님은 네. 또 남편 만났다고 반갑다고. 네.
1: 아, 너무 반가우시겠는데. 네. 네, 만보 채우시다가 만나는 남편은 얼마나 반가울까요?
0: 네.
1: 좋습니다. 뭐 못 들으신 분 위해서 요약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1번 문제는 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1: 네.
0: 가 개구리, 나 피, 다 메뚜기, 라 우박 재앙.
1: 네.
0: 이건 뭐 결정적인 힌트 드렸습니다. 저는 A라고. 사람 자체가 A입니다.
1: 합점 아니고요.
0: B가 네. 아니라 전 A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2번 문제는 첫 글자 조합 퀴즈인데 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 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던 이것.
1: 네.
0: 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뿅뿅하라.
1: 뿅뿅하라.
0: 네, 첫 글자들을 조합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것입니다.
0: 네, 우리 8249번님. 오늘 정도면 문제 풀맛이 납니다.
1: 그렇게
0: 네.
1: 말씀하시면 제가 또 난이도를 높여보고 싶은 또 욕심도 나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다음 주에도 들어보시죠.
0: 네.
1: 좋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0: 네, 가시죠.
1: 좋습니다.
0: 네, 3번 문제 사투리 퀴즈입니다.
1: 네.
0: 아, 유명한 말씀을 사투리로 풀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느 날 밤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남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1: 네.
0: 참, 왜 조심스럽게 찾아왔을까? 자, 아따 선생님, 행하시는 일들을 본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도무지 이런 기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쓰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람은 대체 어째야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따 참말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다잉. 거듭나야 돼. 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묻습니다. 아니 다 늙어빠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요. 다 큰 놈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간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답하다는 듯 껄껄 웃으시며 명쾌하게 짚어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 영이란께 뱃속에 들어갈 생각 말아불고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것과 성령으로 싹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잉.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0: 가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더 기어 들어갔다가 나오는 육신의 재부팅.
1: 재부팅.
0: 나 물과 성령으로 맨부터 마음부터 영혼까지 싹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 다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보따리 큼지막하게 챙겨가는 거. 네.
1: 아, 우리 또 목사님께서 아주 신명나게 네. 역시 네이티브 사투리는 달라요 목사님.
0: 네, 이게 좀 애매했어요 오늘.
1: 애매했어 조금.
0: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1: 네. 네. 목사님 죄송해요.
0: 아니 제가 잘못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에 안 들 뿐이지
1: 네.
0: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투리다.
1: 맞습니다.
0: 네,
1: 우리 목사님께서 네이티브 발음으로
0: 네.
1: 열심히 해주셨고요.
0: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0: 네, 할렐루야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네 좋습니다. 네. 아 정답이 너무나 잘 맞춰주고 계셔서
1: 오늘은 네, 네. 문제 예 자체가 워낙 쉬워요.
0: 네, 네.
1: 뭐 뱃속에 들어갔다 올 수도 없고 돈 많이 벌어갖고 현금 보따리 큼직하게 챙겨가봤자
0: 맞아요.
1: 네. 그런 걸로 구원 받으면 거듭나면 그러지.
0: 맞습니다. 좀 그러지.
1: 네. 네.
0: 그러지.
1: 우리 9507번님이 목사님 예. 설교하실 때도 사투리 종종 나오나요? 너무 재밌습니다라고 하는데
0: 어떠신가요?
1: 오전 예배만 주로 여기 우리 광주 그 교회의 유튜브에 오전 예배만 올리거든요. 오전 예배는 그래도 많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제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네. 거의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실까? 아, 자연스럽게 하시다 보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오전 예배는 어. 정석 예배도로 드리고요. 어, 예, 예. 오후 예배는 이제 성경 공부처럼 오.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1: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0: 네.
1: 아무래도 원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0: 네.
1: 네이티브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네, 사투리 많이 쓰고요.
0: 어, 궁금한데요.
1: 네, 오전 예배 때는 제 딴에는 안 쓴다고 노력을 하는데
0: 네.
1: 이제 서울 분들이 보시면 아이고 저놈 전라도 놈이네 그럴 수는 있죠.
0: 영락 없는
1: 전라도. 네, 네.
0: 아 그렇죠.
1: 왜 저러지? 그럴 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광주 극유의 유튜브가 있다는 거.
0: 예, 아우 유튜브 있습니다, 네, 여러분.
1: 구독자가 한 260여 명 된다는 거.
0: 맞습니다. 바로 극유 아니고 광주 극유입니다, 네. 여러분. 광주 극유입니다, 여러분. 네,
1: 광주에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1: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여쭙는 분이 있는데 네. 하긴 하는데 보기만 합니다.
0: 오.
1: 우리 교인 어디 놀러 가가지고 예배 안 나올 때나 이럴 때.
0: 혼쭈 내려고.
1: 혼쭈는 안 내고 혼자 속상해하죠. 속상해하시고. 기도하고. 막 수요일인데 수영장 올려놓고 막 이래. 막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다가도 바로 기도하죠.
0: 어, 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네. 기도 많이 하게 하시려면.
1: 어쩌겠어. 때릴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0: 그럼요,
1: 없고.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우리 금이야 오기야 키워야 되니까 개척교회는 한 명 나가면 네. 쉽지 않아요.
0: 맞습니다.
1: 네. 네네. 네.
0: 여러분 많이 네. 그 교회 찾아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0: 좋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1, 2, 3번 문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싹 한번 정리할게요. 좋습니다. 1번 객관식 퀴즈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네. 가, 개구리, 네. 나, 피, 네. 다, 메뚜기, 라, 우박.
0: 우박.
1: 옛날에 제가 그 MDB, 신대원 가기 전에 이거 앞글자만 따서 외우고 그랬었는데. 오. 네. 저는 어쨌든 A입니다. 학점도 A고, 이것도 A고, 네, 다 A입니다.
0: 좋습니다.
1: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두 번째 문제. 첫 글자 조합 퀴즈고요. 앞으로 세 문제 드리는데 그 세 문제 중 답의 첫 글자들을 조합하면, 네. 4540모님 때문에 방송을 못 하겠네. 예, 유튜브에 얼굴 나오지. 그러면 거기서도 목소리 나오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자, 첫 글자 정확히 갈게요. 네. 자, 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거. 네. 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던 이거. 네. 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뿅뿅하라.
0: 뿅뿅하라.
1: 그래서 하나하나하나를 맞추셔서 첫 글자를 조합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답으로 나옵니다.
0: 맞습니다.
1: 예, 네, 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사투리 퀴즈인데요.
0: 네.
1: 아따 선생님,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0: 네.
1: 아따 참말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야.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야 깝깝해 죽겠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께 뱃속에 들어갈 생각 말고 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것과 성령으로 싹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께.
0: 목사님 아까 아쉬운 게 맞았네.
1: 네, 좀 다르죠. 네,
0: 지금 확실히 잘하시네.
1: 네, 요약.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더 잘 되네.
0: 아, 그러니까 맛있네요. 네, 아,
1: 가. 네.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기어 들어갔다 나오는 육신의 재부팅. 나. 물과 성령으로 마음부터 영혼까지 싹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
0: 거듭남.
1: 아, 돈 많이 벌었고 헌금 많이 하면 간다잉.
0: 네. 아유, 아유, 좋습니다. 아, 네. 요약분이 더 재밌는데, 목사님. 네. 아유, 좋습니다.
1: 네. 네.
0: 1, 2, 3번 이제 문제 정답 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을 맞히셨어도 정답으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1: 근데 오늘은 어쨌든 오답이 거의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오답이 거의 없습니다.
1: 우리 OPD님이 네. 우리 애청자들의 수준을 잘하네.
0: 맞습니다.
1: 네.
0: 너무 높아서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1: 네.
0: 네, 여기까지 할게요.
1: 아따 간 사람들 서운해하지 마셔.
0: 네, 여러분. 네. 좋습니다.
1: 네.
0: 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정답을 바로 공개해 볼까요?
1: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네. 모세 첫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네. 피재앙이죠. 피재앙.
0: 피재앙입니다. 네.
1: 피개이.
0: 피개이.
1: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0: 맞습니다.
1: 네. 피. A형. 네. 네. 그렇습니다.
0: 맞아요.
1: 네. 두 번째 문제 정답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0: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맞습니다.
1: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시작했던 말 방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생방송입니다. 네, 제가 나오면 생방송입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 제가 안 나오면 녹음 방송입니다.
0: 결정적이네. 이제 들켜버렸네. 어떡한데?
1: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투리 퀴즈는 물과 성령으로 마음부터 영혼까지 싹 새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0: 맞습니다. 아멘.
1: 네, 예수님을 믿는 것. 네. 거듭남이죠.
0: 맞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퀴즈 잘 맞췄고요.
1: 네네네네.
0: 네, 맞춰주신 분들은 제가 잘 확인해서 선물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네.
0: 목사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 좋았죠.
0: 좋았어요.
1: 그 1369번님 한번 네. 그래도 오랜만에 네. 오니 PD님 바뀌셨네요.
0: 네.
1: 목소리가 멋집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1: 그리고 정답 다 맞춰주셨고, 우리 맞아요. 딸 학교 앞에서 대기합니다. 고3이라 수시 원수 접수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네.
0: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3239번님.
1: 네, 3239번. 아니, 근데 이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저는 첫째를 정시로 보냈고, 둘째를 수시로 보냈는데 네. 둘 다 힘듭니다. 네,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딸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1: 그 다음에 3239번님 목사님 네. 진짜 반가워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왜 오랜만이요? 자주 들어오시고 오랜만에 목소리도 혼자 실성한 듯 웃다 문제 다 못 들었어도 허벌나게 행복해 보여. 못 들은 거요 못 맞춘 거요인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시다니 다행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 좋습니다.
1: 네 목사님 나오셔야 생방송이죠. 그 다음에
0: 네?
1: 목사님과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 힐링될 것 같습니다.
0: 와 극찬 아닌가요 목사님.
1: 네.
0: 오, 우리 목사님
1: 제가 좀 바쁩니다.
0: 바쁘셔서 하루 종일은 어렵고요. 네 생방송으로 만족해
1: 네,
0: 주시길
1: 네.
0: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도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네.
0: 네, 지금까지 광주극교회 전우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비춰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얼굴을 비춰줄 수는 있어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19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방송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를 때가 많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다시 후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심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과 20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여러 가지 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왜 열릴까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친다고 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단순히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한두 번 실수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권세가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종처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지,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단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이나 더 훌륭한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해방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필요한 것은 수영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미 힘이 빠져 가라앉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건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의 입에서 절규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한마디를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은 단순히 어떻게

0: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의 문제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선행도 훌륭한 종교생활도 우리의 결심과 노력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24절의 절망적인 질문 바로 다음에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방금 전까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바울은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가 죄를 다 이긴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구하러 온 구조자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선행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이나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종교적인 노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 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

지칭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전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상 깊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실험의 이야기입니다. 심리 면역학을 연구하는 셀던 코헨 교수님의 그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약 18세에서 55세 사이에 건강한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다섯 종류의 감기 바이러스를 일부러 투약을 하고 격리시켜서 그 면역력 반응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 결과는 다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족족 감기에 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투여해도 끄떡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했던 여러 삶의 습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실험에서 집중하고자 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의 폭과 그 종류들과 면역력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또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 또한 학연으로 이루어진 관계, 직장에서 이루어진 관계, 또 친구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동산, 부서, 또 여러 섬김의 그리고 친한 여러 그 교제의 모임들이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교제권이 한 개에서 세 개 정도에 있는 사람들의 그룹 하나, 그리고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는 여섯 개 이상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그룹, 세 개 이하의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그룹, 여섯 개 이상의 교제권을 가진 그룹 사람들의 그룹들보다 감기에 잘 걸릴 확률이 4.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그 증상이 더 심한 정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콧물, 코막힘, 이런 감기의 증상이 훨씬 더 심한 그룹이 바로 이 첫 번째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단순히 건강에 대한 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월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보다 월등한 인간관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한없는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람과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0: 슬픔은커녕 온갖 스트레스와 결핍을 경험한 사람의 내면이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면역력에 따라 더 심하게 걸리는 사람,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중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인생의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통과는 하지만 능히 통과하고 떨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골짜기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능히 통과할 때도 있고 오랫동안 갇혀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시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는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인정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인생의 수많은 광야와 고난과 위험의 순간을 능히 통과해내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4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1: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0: 강을 건널 때에도
1: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0: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되는지,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례 장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마가복음을 고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첫 시작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또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처음 들려졌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0: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어떤 아들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쁨을 주는 존재였고 예수님께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이러한 관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런 상호 사랑의 서로 기쁨의 관계 안으로

죄인들이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그 음성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들으셨던 그 음성,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였습니다. 아마 침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물속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우리가 오늘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침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기독교 영성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또 많은 책을 쓰셨던 분입니다. 훌륭한 목회자요, 탁월한 교사였고 성품도 너무나 훌륭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지지와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랬던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만 치명적인 실수로 간음을 범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이분의 넘어짐 또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흔들림이었고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의 넘어짐도 그 충격이 크지만 한 목회자의 넘어짐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분은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셨고 조용히 목회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동료 그리고 선후배 목회자들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함께 붙들어주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낙심해 있는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다시 그가 목회의 길을 걷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을 용서해 주셨고 또한 이분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 또한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용서로, 사랑으로 다시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다시 목회를 시작했던 첫 주일 이분이 전했던 그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인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예복을 입고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하얀 침례 예복에는 각각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습니다.

0: 이제 곧은 맥도날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도 그가 범한 죄의 목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음죄. 이 명패를 달고 그가 침례를 받으려고 하자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가슴에 있는 간음이라고 하는 명패를 갑자기 떼시더니 당신의 가슴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곧은 맥도날드가 직접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돌아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곧은 맥도날드는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죄는 제가 범한 죄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 웃으시며 이미 다 아신다는 듯이 그 목사님의 곧은 맥도날드의 죄의 명패를 자신에게 붙이시고 그분이 그 대신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내가 범한 그 죄, 그 죄의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물속에 들어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속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리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침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정말로 이루고 싶으셨던 것,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0: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무엇이길래, 근데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이실 것입니다. 사회에서 많이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집에 오다 퇴근하여 와더라도 식탁에서 오물오물 맛있게 밥을 먹고 재잘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그 아이들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런데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존재, 그 표정을 보며 그래, 내가 다시 감당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잘 살아가야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신? 바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그래, 저 아이가 있지, 저 집사가 있지, 저 권사가 있지,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마도 첫 안식년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고백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시는 동안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복귀하면 이제 건축을 준비하여 이제 시작해야 할 것인데 교회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될지에 대한 구상, 교회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구상, 교회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고민, 안식년 내내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더 큐티하고 더 말씀 앞에 서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각기 다른 상황에서 두 번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나는 너의 미래의 사역이나

네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역보다도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나는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목사가 되느냐, 그것이 나의 더 커다란 관심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단다 라고 하는 내면의 감동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네가 정말 나의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는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야기하죠.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처럼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어야 할 것들을 당연히 주실 것이며 거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음성은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을 때죠. 사역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셨던 그때 예수님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 정체성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받는 아들의 정체성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서 내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해 달려와 주시며 이미 일어서서 당신의 자녀들을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 우리가 늘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할 자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성도이기 전에, 나는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존재이다. 바로 이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그 근원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우리 11분의 성도님들과 이 침례에 증인되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정체성이 다시 한번 분명히

용호대왕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세박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결핍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물질, 또 지혜, 지식,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듯 부정적인 염려는 불안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 꽃과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자녀를 보살피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강명식의 앨범에 실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향기로운 나무의 너 근심 걱정 와도 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염려를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오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풍성한 찬양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어요.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두 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송승현이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곤 하지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찬양들 나누고 싶은 곡 떠오르실 때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홀리원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서 들으신 찬송은 김관호가 찬양하는 예수나를 위하여 잔잔하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금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에서는 현대시대 기독교 신자인 자크라는 사람이 회의론자인 그의 친구 저스틴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저스틴은 여러 해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스틴은 친구 자크가 들려주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스틴이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0: 지난주에는 저스틴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저스틴의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줬다면 오늘 나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저스틴이 이해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성령님과 함께 사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니까요.
1: 자크, 오늘이 벌써 다섯 번째더라고.
0: 그러게, 벌써 다섯 번째라니.
1: 근데 여전히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 아, 4주 전만 해도 누가 성경 이야기 듣기를 학수고대하는 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0: 나도 약간 놀랐어. 하지만 기쁨이 훨씬 더 크지.
1: 바로 시작해볼까? 오늘 주제는 뭐야?
0: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잖아.
1: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0: 오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야.
1: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실 때 동시에 이 세상 다른 어딘가에도 계시다는 뭐 그런 뜻이야?
0: 맞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1: 근데 자크, 혹시 내가 어려운 주제에 대해 얘기할 때

0: 자꾸 중간에 질문하는 거 괜찮아?
1: 당연하지. 나도 요즘 나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덕분에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0: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담을 좀 더는 것 같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다 꿰고 있어야 하는 줄 알았거든.
1: 전혀 그렇지 않아. 난 매번 성경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지.
0: 그럼 이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 얘기해볼까?
1: 그래.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신 거야.
0: 그렇구나.
1: 성경을 한번 볼까? 성경에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또 다윗이 쓴 시편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지.
0: 왠지 우리 엄마 같은데? 어렸을 때 난 엄마가 머리 뒤에도 눈이 있다고 정말 믿었어. 엄마 눈을 피할 길이 절대 없었으니까.
1: 맞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숨을 수 없다는 건 아주 확실하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 같은 게 없으시거든.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한 말씀도 있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내용도 기록돼 있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야.
0: 항상?
1: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린 안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0: 자크, 난 겉으로는 아무리 아닌 척해도 말이야, 속으로는 항상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1: 첫날 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0: 그래, 난 말이야 내 손이 닿는 모든 게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내 가족, 일, 내 인생, 모든 게 말이야. 대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깨 너머를 살피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 네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는 널 사랑하시고 널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지.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고 계셔. 시편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도다.
0: 그렇지. 내가 바로 그 걸음더미에 박혀있는 궁핍한 자지.
1: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건 아주 좋은 신호야.
0: 무슨 소리야?
1: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란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살고

0: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 신을 섬기며 속고 살고 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자기네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지. 자신들이 아주 지적이어서 항상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고 다른 종교적 견해도 편견 없이 수용한다고 자만하고 있었어.
1: 이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미신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보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들의 시선을 주께 돌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테네 시민들은 들으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겠소.
2: 저 수다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3: 다른 나라 신을 소개하려나 봐.
4: 아이고, 신.
1: 도와주세요. 이들은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자기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 목록에 추가할 새로운 신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주관해 주십시오.
5: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 좀 비켜주십시오.
2: 아이고,
5: 지나가겠어.
2: 아이고,
5: 아이고, 오 나왔네. 아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 선생님.
1: 저 말씀이십니까?
5: 예, 바울 선생님이시죠?
1: 예, 맞습니다만.
5: 전 디오누시오라고 합니다. 지난 며칠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들었는데 좀 고려해 볼 만한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혹시 아레오바고에서 열리는 회의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여기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사람들도 이렇게 소란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좀 주목해 주십시오. 아, 여기 이분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좀 특이한 사상을 전하시던 바울이라는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새로운 사상과 신앙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 선생님께서 전하고 계신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가르침은 저희에게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1: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0: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1: 저 선생님, 저희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생님께서 기대하시던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고 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아이, 타마리, 아이, 온 줄 몰랐는데 언제부터 있었어?
2: 가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들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1: 예, 선생님. 저도 더 듣고 싶습니다.
3: 당연히 더 해드리죠. 자, 여기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거나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신 후 3일째 되던 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육신이 죽으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2: 전 평생 뭔가가 빠진 것 같고 놓치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제 전 제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저도 제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할 거라 확실합니다.

저스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0: 그래, 맞아.
1: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존속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0: 하나님께서 날 그 안에 함께 넣으시려 계획하셨다가 결국 안 되니까 빼는 게 좋겠다 하시겠네.
1: 저스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
0: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 삶은 지금까지 항상 불가능한 인생이었거든.
1: 만일 네가 예수님을 믿고 네 삶을 맡겨드리면 더 이상 인생의 불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혼자 애쓸 필요가 없어질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를 절대 떠나지 않으실 테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말했어. 저스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부터 떼놓을 수 없어.
0: 그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근데 난 그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 같아서.
1: 저스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고 옳은 길이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도전을 담대하게 하도록 독려하지.
0: 자크,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야.
1: 맞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한 연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었잖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널 비웃을 수도 있지.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선택을 좋게 여기고 따라할 수도 있어.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가정은 파괴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0: 그래. 하지만 우선 내가 결정을 해야겠네.
1: 맞아. 그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0: 어쨌든 고맙다, 자크. 아, 이번 주는 생각할 게 많네.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자크.
1: 그 얘기를 너한테 들으니까 감동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0: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잘 생각해 볼게.
1: 전 저스틴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휘젓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길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스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께서 저스틴의 삶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시죠.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할 때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저희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올 때 기쁘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출연 서령범, 홍영란,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0: 안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을 펴낸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님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구와 남미, 구소련 등으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달하고 보급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그분과 함께 동역하신 한스라는 분과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성경을 숨겨서 들어가야 했는데요. 차에 꽉 차서 더 이상 숨길 데도 없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스 형제님, 하나님께서 세관원의 눈을 잠시 멀게 해주신 적이 많다고 고백했었죠. 저는 이 귀한 성경을 절대 버리고 갈 수 없으니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국경을 통과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물론 그 강하고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요. 많은 기적을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 이어가시기 바라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 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는데 마음을 참 많이 씁니다. 더 잘하고 더 인정받고 더 쌓으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솔직히 이 말씀은 좀 뜨끔합니다. 저도 사랑보다 성과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도 정작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네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냈는지 보다는 누군가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지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남정인의 항해, 권사랑의 주사랑 안에 살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6902 쓰시는 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샬롬 나잇과 극동방송을 통해 영광 받아주소서라고 아멘입니다. 예. 참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평소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참 힘들 때야 비로소 떠오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6902번님께서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저도 같이 이 고백을 하고 있네요. 3호

90 쓰시는 분께서 저도 공부해야 하는데 흐흐 하시면서 자격증 시험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꼭 붙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예, 자격증 시험 통과해서 저 높은 곳에 거하시길.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은데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오벳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코미디언 밥 호프는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코미디 공연을 한 배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밥 호프는요, 유흥업소에서 싸구려 소재로 소비되던 코미디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코미디로 탈바꿈시켰는데요. 그래서 코미디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는 30년 이상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호프처럼 미국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은 없었기에 역사상 최고의 미국인을 뽑는 투표에서도 그는 언제나 상위권에 들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호프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해서 코미디 쇼를 진행했습니다. 10년, 20년, 무려 50년 동안 쉬지 않고 공연한 밥 호프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이제 좀 쉴 계획은 없습니까? 전망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낚시를 즐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밥 호프

와이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몇 번이나 가도 물고기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더군요. 저는 관객의 박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호프를 통해 많은 미국인이 즐거움을 얻었지만 호프 역시 그 박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8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 함께 하셨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5절까지 있는 그런 찬송인데요. 구절구절마다 아멘이 나오는 가사인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코미디언 밥 호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코미디 공연을 한 코미디의 창시자이지만 그는 사람의 박수를 기대했기에 코미디 공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 그리고 동의나 공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 나눴던 말씀 수요일부터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삼게 하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이 삶을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 비밀의 이름,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내 사랑과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순간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깨진 그릇을 강한 본드와 금가루로 붙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킨츠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원된 도자기는 원래의 것보다 더 단단하게 되고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섬기고 양보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희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도는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어느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마저 상하고 조각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나고 깨진 조각들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어붙이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정금까지 단련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시와 그림의 온 마음 다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인보우 브릿지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신현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형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믿음 하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 마음 가까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이나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도 시험을 준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주면서 이길 힘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도 말씀하시죠. 주님을 신뢰할 때 시험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고 또는 견뎌낼 힘도 갖게 되는 겁니다. 평탄하지 않은 내 삶이라고 불평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내 삶에 시험이 왔다고 투덜거리지도 말고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게 시험을 주셨더라도 기쁨으로 맞으면서 또 시험 뒤에 이겨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복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질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선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귀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 가운데 시험과 풍파와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AM은 두 채널이 있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통해서 저 북녘 땅에서는 들으실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 그냥 듣지만 마시고 혹시 이 시간에 깨어 계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여러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들, 청취 소감도 좋습니다. 함께 꼭 나눠주세요. 3322 성도님께서 어제 이렇게 문자를 주셨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방송이 참 귀합니다. 저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천국 소망을 알고 또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구원자시라는 거, 북녘의 성도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매주 이 대한민국 땅에 세워져 있는 탈북민 사역 중심 교회들 소개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는데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하시는 탈북민 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어딘가요?
1: 인천 서구에 있는 은혜세대교회입니다.
0: 네.
1: 네, 이 은혜세대교회는 지난 2017년에 서울 양천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하게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 이름이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여호수아 세대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특별히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0: 정말 이 통일 시대, 통일 세대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아마 사역하실 것 같은데요. 목회자분이 북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최원입니다. 최원 목사님.
0: 네.
1: 목사님이 탈북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통독반, 우리가 성경 백독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0: 예.
1: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 이제 부부간의 출신 지역, 출신 국가가 다른 분들이 한20% 정도가 됩니다. 뭐
0: 네.
1: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여러 이제 출신 지역들이 있죠.
0: 네.
1: 우리 최원 목사님 가정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사모님이 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남북녀가 아니고 북남남녀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0: 네.
1: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 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 가고 계신데,
1: 네.
0: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1: 네,
0: 좋겠어요.
1: 우리 은혜 세대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0: 네.
1: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한 세대와 북한 세대가 함께 만났습니다.
0: 네.
1: 특별히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혜 세대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남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0: 예.
1: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0: 전도사 할
1: 그러니까
0: 때,
1: 전도사였죠.
0: 네.
1: 그러니까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이 남한 목사님이 내려놓고
0: 네.
1: 우리 최원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 목사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북한 사람에게 북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복음 통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0: 그러네요.
1: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 아니겠어요?
0: 예. 정말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더 넘어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이 은혜 세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도 2025년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은혜 세대 교회가 2025년에 이제 세 가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0: 네.
1: 모두 다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올해 또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내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사역을 또해 가시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나누셨을까요? 기도 제목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사실은 가장 큰 필요는 재정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0: 그렇죠.
1: 마음을 예,
0: 일꾼들.
1: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사역해 갈수 있는 사역자. 이제 그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 달라고
0: 네.
1: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교도소에서 나온 탈북민 형제들이 안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쉘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현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0: 네.
1: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0: 아멘. 탈북민 교회들 저희가 사역을 매주 소개해 드리면서 각각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정시설 재소자분들을 위한 사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이런 곳에 더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1: 네, 우리 전국에 한 50여 개 교정시설에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0: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1: 예.
0: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과 그런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1: 예. 이런 필요와 또 기도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탈북민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헝가리의 머저르 페테르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무더기로 추방하면서 전임 정부의 친러시아 노선과 결별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석유시설과 공항, 공군기지 등을 공격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이 학생들의 주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손전화기 보유 여부가 또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구 15억 명의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군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병력과 함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강도 높은 사상 교육과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페네타 전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6일에 공개된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전쟁을 끝낼 선택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전쟁이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네타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의 실패를 인정하거나 양측의 보복이 반복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가거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 국방부 내부의 지휘체계 혼란과 장기 파병에 따른 장병들의 전투력 사기 저하를 우려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해졌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나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헝가리의 머저르 페테르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무더기로 추방하면서 전임 정부의 친러시아 노선과 결별에 나섰습니다. 오르반 아니타 헝가리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외교관들이 헝가리에서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했다며 1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출국 시한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오르반 장관은 이번 조치가 헝가리의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허위 정보 유포와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의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에 맞서는 유럽의 대응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머저르 총리는 지난 4월 집권한 뒤 헝가리를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주류 노선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헝가리는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원전 확장 사업도 러시아 국영기업이 맡고 있어

정책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헝가리의 조치에 대해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의 석유시설과 공항, 공군기지 등을 공격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수십 기를 동원해 사우디 남부 지역을 공격했는데요. 아부하 국제공항과 킹 칼리드 공군기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 등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애를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복을 예고하고 후티 측에 사우디 영토와 홍해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최근 사흘 동안 예멘의 여러 지역을 121차례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우디의 공격과 예멘에 대한 봉쇄가 중단될 때까지 사우디 본토에 대한 타격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2022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예멘 내전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이란이 후티 반군을 각각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으로도 불려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분기보다 8.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습니다. 실질 GNI도 전분기보다 3.1% 늘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0.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황으로 기업 소득이 증가한 데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인 교역 조건이 개선된 영향인데요. 실질 무역 이익은 38조 7천억 원에서 58조 5천억 원으로 약 20조 원 늘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도 달러로 환산한 1인당 소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한국은행은 현재의 명목 소득 증가세와 환율 안정이 이어지면 올해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로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는데요. 다만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4만 달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이 학생들의 주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손전화기 보유 여부가 또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흥시에서는 과거 학생들이 방과 후 숨바꼭질이나 딱지치기, 줄넘기 등을 즐겼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스마트폰으로 함께 게임을 하며 어울리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학생들은 게임 진행 단계와 공략법 등을 이야기하며 친분을 쌓고 있지만 손전화기,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경만 하거나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함흥시의 한 중학생은 친구들과 게임을 함께하지 못해 속상하다며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는 기존 휴대전화를 처분한 뒤 150달러를 보태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자녀가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형편이 어려워도 무리해 스마트폰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 학생들의 놀이 문화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정의 경제력 차이가 또래 관계와 사회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구 15억 명의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인도 판매량은 2021년 68만 7천여 대에서 지난해에는 85만 2천여 대로 증가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제네럴 모터스가 운영하던 마라 슈트라주 푸네 공장을 인수했고 이 공장이 올해 하반기 완전 가동되면 인도 내수 시장에 연간 최대 100만 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효성은 푸네의 초고압 차단기 공장을 기반으로 인도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생산시설을 주변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지난 6월에는 말레이시아에 132kV급 가스 절연 차단기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HD 현대는 인도 타밀나두주에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도 인도 최대 철강사 JSW 스틸과 함께 연간 조강 생산량 600만 톤 규모의 일괄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젊은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을 겨냥한 문화 콘텐츠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게임업체 크래프토는 앞으로 3, 4년 동안 인도 게임 산업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뭄바이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인도 출신 걸그룹 등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군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병력과 함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관련 연구는 로봇의 인지 조작 능력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를 개선하는 한편 실제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캐, 무인 차량이 지상군과 함께 적이 점령한 건물을 소탕하는 도시전 시나리오도 제시됐는데요. 중국 연구진은 이 같은 로봇 전투 부대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낮은 신뢰성 등 기술적 한계가 남아 있으며 무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전장에 배치됐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한 임무에 병력 대신 로봇을 투입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군사용 로봇 개발의 주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일본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강도 높은 사상 교육과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지난달 26일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과시할 정예 선수단을 대상으로 사상 무장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역도와 레슬링, 체조, 사격, 탁구, 복싱 등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신원을 재검증했고 이달 초까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산하 훈련기지에서 비공개 사상 검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체육인이 아니라 일본에서 당과 최고 지도자를 위해 싸우는 결사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체류 기간에는 외부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한국 선수단이나 외국 기자의 질문에는 당의 공식 입장으로만 대응하라는 행동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자본주의 문화와 상품에 관심을 보일 경우 귀국 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소식통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국제대회 출전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메달 획득에 실패하거나 규율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등을 동원해 선수단의 이동과 식자재 공급, 응원단 운영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 전국의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 11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6도, 파주와 춘천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파주와 춘천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청주 16도, 대전과 세종 1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7도, 대전과 세종 26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군산과 여수, 완도, 그리고 제주도의 전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목포 19도, 광주 17도, 정읍 15도, 낮 최고 기온은 목포와 광주 정읍 28도로 오르겠습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제주 22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최고 기온은 제주 28도, 부산 27도,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고요. 개성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4도, 개성 13도, 자강도 구성이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평양과 구성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화창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양강도 지역은 대체로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운기 15도, 원산 14도, 함흥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원산 25도, 함흥 24도, 운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붙들며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정직한 성실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찬양사역자 전은주 씨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오늘의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앨범 가운데 송재근 씨와 신용훈 씨의 연주 찬송 하나님 사랑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2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허물을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지며 복 많이 받는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의 비행을 문책하지 않으신다. 내가 침묵을 지키니 내가 온종일 신음하여 내 뼈가 쇠잔하였고 밤낮으로 당신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내 혀가 말라 뜨거운 여름날의 열매처럼 되었습니다. 이에 내가 지은 죄를 당신께 자백하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기를 내 허물을 당신께 자백하겠습니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신의 인의를 입은 자마다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어 당신께 기도할 것이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지시하며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며 인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제갈이나 굴레로 제어되지 않으면 너희 곁에 머물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모두 기뻐하며 외치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신처에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복

만유의 주제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한 찬송이었고요. 계속해서 영어 찬송으로 한 번 더 만유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한 후에 연주 찬양까지 올려드리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크리스천은 한 가족이죠. 가정, 가족, 홈, 스윗홈, 참 듣기 좋은 얘기인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어요. 어린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까지 다 5월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 좋은 기념일들인데 1년 5월달만 가정의 달이 되지 말고 1년 12달 다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으죠. 한국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한국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데 한국 가정은 핵가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해진 것 같아요. 성경 데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의 종교라고 대한민국에서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웠던 게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요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종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백지라고 할 수 있죠. 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본들 효도는 살아서 잘 모시고 예수 믿게 해서

0: 교회 나오시게 하는 것이 신앙에 입문하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사람이 효도야. 그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현재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나리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남북연합 공동체 모임에서 한 간증자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모르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우상숭배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믿으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오늘에야 하나님이 하늘처럼 넓고 바다 깊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아파 울 때도 같이 울어주신 나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온 민족, 세계 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언제나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늘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고향 땅 북한에 세계 곳곳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찬송을 나누어 봅니다. 함경북도에서 강을 건너와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나리 자매의 선곡 멀리 멀리 갔더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였습니다.

테너 박지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 멀리 멀리 갔더니 메조소프라노 정자영 씨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 마음 간절히 담아 찬양할까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나리 자매의 선곡이었어요. 강을 건넌 이후로 지금은 중국에서 지내며 고향 땅 북녘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남과 북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나리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복음만 해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그때, 완전한 방법 가운데 남과 북이 서로 사랑 가운데 마주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2부 순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함께 이어갈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의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중국으로 달북했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의사도 포기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몽골 국경을 넘으려 했지만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안에 붙잡힌 저는 두만강을 건너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북송된다는 것은 저에게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생명도 제 딸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먹을 수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이도 펜도 없던 저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혈서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은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혈서를 쓰며 저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도문 보위부로 넘겨졌고 다시 북한 보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조사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던 감옥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곳이 되었고 저는 함께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뿐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저의 사명의 자리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함께하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청년들의 이야기, 장마당 세대의 행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남도가 고향인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아사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 왕의 개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육체가 쇠하여지지만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이 나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고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은 유다라 부르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겨서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왕이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은 다윗왕의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반열에서 왕이 나왔는데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중에 8명의 왕 중에 4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시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네 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 왕 아사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사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설명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에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리가 일생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악과 죄와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데 단호히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예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거짓과 악과 손을 잡으면 결국 그 미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손을 잡고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 아그리파 1세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 교만의 독배를 마시다가 그는 성경에 벌레 먹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간이 가르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그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은 다윗 왕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죄의 모습을 몰아내며 그날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와 우상을 없앴다고 말씀합니다.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남색하는 자, 뭐냐면 남자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잘못된 성적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유다 나라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수천 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합장치 않은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서 놀라운 것은 그가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개혁의 문제가 되는 가족까지도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15장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때로 개혁의 걸림돌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주로 가던 시저 황제를 죽이고 민족인 공화정을 세운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습니다. 이 브루투스는 시저 황제의 신복이었고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이라고 하는 민족인 제도를 폐하고 이분이 독재로 가니까 원로원들과 의논해서 그를 죽이고 다시 민주적인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저를 따르던 일부 사람들이 다시 우리 옛날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모의를 꾸미다가 붙잡혔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 둘이 가담돼 있어요. 아들 둘이. 그런데 본인이 집정관에 돼갖고 생원들 내리고 자기 아들이 사형되는 것을 지켜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참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 둘이 그 사형을 받도록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어머니를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모든 우상을 다 부숴서 찍어내 버리고 불살르고 어머니의 태후의 직위를 박탈하고 모든 예우를 폐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실 왕의 어머니가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그런데 왕이 앞서서 태후의 위를 폐하고 모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비록 산당은 제하지 않았지만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장성기는 죄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0: 열왕기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외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유일한 기쁨 되시고 나의 유일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아사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습도가 낮아져 늦더위가 완화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 20도, 목포, 포항이 19도, 광주와 여수가 18도, 대구 17도, 강릉 16도, 서울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4도, 춘천이 12도, 함흥 11도, 청진 10도, 강계가 9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가 29도, 대구와 부산, 여수, 목포, 서울, 강릉이 28도, 제주 27도, 개성과 춘천, 대전,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함흥이 25도, 강계가 24도, 청진 22도, 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사랑과 기쁨,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통합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날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또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관계로 인한 힘겨움이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 오늘을 살아내는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북방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 작은 복음서 곧 성경 속의 성경이라 불렀습니다. 신구약 66권에 달하는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단 한 구절로 압축하여 그 정수만을 뽑아낸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 역사상 음악, 문학, 미술, 철학을 통틀어 가장 끊임없이 노래된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조건 없이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사랑 속에는 피할 수 없는 공통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조건성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숭고해 보여도 상대방의 외모, 능력, 성취 혹은 나에게 주는 유익에 영향을 받고 주고받는 거래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랑, 곧 헬라어로 아가페라 불리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그 차원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대상의 자격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설령 상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일지라도 자기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원수된 세상을 품으신 사랑입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며 사랑하신 대상은 흠없는 천사들이나 의로운 성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였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매우 어둡고 비극적인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렸으며 탐욕과 교만으로 물들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반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반역의 길을 걷던 바로 그 세상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보면 이 신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공덕을 쌓고 수양을 쌓아 신에게 도달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쏟아부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둘째로 사랑의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희생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그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금은 보화나 권력을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과도 같은 유일하신 아들, 곧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유일한을 뜻하는 모노스와 본질, 종류를 뜻하는 게노스의 합성어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완전한, 똑같은 유일무이한 아들, 그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The One and Only Son이라고 번역합니다.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신비, 인간의 배신과 가난과 고통을 친히 겪으신 주님,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는 외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찢어 건네신 영원한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목적입니다. 멸망을 넘어 오늘 누리는 영생입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신 이 엄청난 희생에는 절대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소극적 목적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단순히 숨이 멎는 육체적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속에서 겪어야 할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이 영원한 심판의 수렁에서 단번에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생을 내가 죽어 장례를 치른 뒤 천국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미래의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0: 것입니다. 영혼은 본래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한 신적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질그릇 같은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 안에서 영생의 실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나라의 티켓만이 아니라 험하고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거룩과 평강을 맛보고 살아가는 오늘의 기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거룩한 십자가 사랑을 영혼 깊이 영접하고 영생의 실제를 맛본 사람은 눈앞의 환경이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결코 이전과 같은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세상의 냉대, 질병의 고통, 풀리지 않는 물질의 어려움 앞에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조건으로 평가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께서 독생자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익숙한 성경 구절로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눈물로 회복하십시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이라는 고단한 현실을 기적의 역사로 살아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삼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 오늘을 살아내는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합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있는 악을 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이때 지파와 가문 사이에 경계표라는 것이 세워질 것인데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고 해요. 이 경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누구도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웃의 것을 탐내곤 하지요. 99가지를 가졌어도 이웃이 내게 없는 한 가지를 가지면 그것을 탐내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입니다.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그 경계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과 만족을 누림이 마땅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이들 교회를 개척할 당시 남의 자리를 넘보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시작된 큐티 모임이 커져서 나중에는 학교 식당을 예배당으로 쓰게 되었을 때도 감사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만큼 받아먹으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옮기려 눈독 들이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둘째, 죄를 판단할 때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해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죄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려 깊게 두세 증인을 두고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 즉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면 18절에 보니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진위를 가려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논쟁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 보니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상처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아야 해요. 15절에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했다가 18절에서 그 형제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거짓 증인이 해하려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내 형제임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면 그 무엇보다도 사려 깊고 공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받게 된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전가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욕심을 채우며 이중생활을 하다가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악을 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업 군인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바로 행정 군무 사무관으로 임용된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과 같았어요. 젊은 지휘관이라고 환영받으니 열정적으로 일하고 교회에서 차량 운전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제 안에 잠재된 음란의 씨가 싹터 업무를 핑계로 유흥을 즐기며 탐욕적인 이중생활을 자행했어요. 그런 제게 지친 아내는 해외 유학 중이던 아이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내를 속인 죄악을 제하시려고 꾀한 그대로 갚아주며 경고하셨지만 저는 이마저 무시했어요. 오히려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져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넘으면서 지냈어요. 동창들과 산악회를 조직해 등산을 가고 직장 동료들과 친목 모임을 빙자해 음란한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셨어요. 제가 모시겠다 나서서 4년간 어머니를 돌보며 삼형제 중 나만 효도한다는 생각에 우쭐해졌지요. 그러나 정작 제 가정은 방치되어 있었고 저는 눈에는 눈으로 공정하게 판결하기보다 제 뜻대로 보복하고자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때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제게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가보자고 권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아내를 속이고 음란하게 산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악을 제하여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제 음란의 주범인 술을 끊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 먼저 묻겠습니다. 입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악을 제하는 것이기도 해요. 21절에는 그 유명한 동해 복수법,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는 말.

0: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얼핏 대단히 가혹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가혹하고 무제한적인 보복이 성행하던 고대 사회에서 복수자가 가할 수 있는 형벌의 유형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법이기 때문이지요.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비의 법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공정하게 보호받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권리 주장에만 관심을 갖고 의무는 외면하려 들지요. 권리를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이 온유인데 부부 사이에도 자녀 관계에도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면 그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물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에 하나님은 감정을 절제하고 냉정하게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된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은 남편의 반복되는 죄악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두려워 늘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는 것과 죄를 방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셨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결국 서로를 병들게 했던 거예요. 이후 더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문제를 말하고 남편과 함께 참여한 공동체 소그룹 모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고질적인 자기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결국엔 반드시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탐내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지만 또한 죄 앞에서는 단호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내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경계표를 탐내며 지낸 저희의 탐욕과 죄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9가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이웃을 시기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한 죄를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조급함을 이제는 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는 죄를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 참으셔서 인자와 용납으로 저희를 기다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지체들을 품으며 사려 깊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거짓과 위증이 아닌 진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4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끔 비행기 사고를 뉴스로 접할 때가 있지요. 비행기 사고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요. 비행기 운항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 기상 악화로 시야가 좋지 않으면 기장은 최신식 자동항법 유도장치에 의존해서 엔진과 감속장치의 작동까지도 모두 맡긴다고 하네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심한 고난의 비바람으로 위험하고 막막한 위기의 안개로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에게도 자동항법 유도장치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모든 것을 맞추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삶의 완벽한 조종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정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에 상점이 생긴 초창기에는 정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상점에는 가격표가 없었고 손님과 사장의 흥정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사장은 손님을 봐가면서 다른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때 뉴욕의 한 잡화점에서 일하던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런 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해 사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써붙이는 게 어떨까요? 특히 안 팔리는 물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낮추면 잘 팔릴 것 같은데요. 가격이 싸면 손님들은 물건들이 나쁘다고 생각해. 그렇게 좋은 생각 같으면 네가 그런 가게를 차리지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정말로 가게를 나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파는 상점을 차렸습니다. 소년이 차린 5센트, 10센트 숍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오픈했고 소년은 훗날 뉴욕에서 가장 비싼 브로드웨이 233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울워스 빌딩을 세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지만 설령 정직한 삶을 통해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내 삶에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생명 되신 주 테너 강영린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역사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매우 재미있지만 처절하고 슬픈 러브스토리로 말씀을 열어볼까 생각합니다. 91세의 노인이 가장 사랑한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12번째 태어나는 아이였는데 이미도 11남매가 있었고 12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84세에 결혼해서 7년 동안에 11남매를 낳았습니다. 뭐가 와요? 마음에? 아, 마누라가 여럿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새 아내로부터 11남매를 낳았고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다른 아내가 12번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7년 동안에 11남매를 낳았으니까 참 그 집안이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노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다른 세 명의 아내들이 11남매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12번째로 아들,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라헬의 친언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아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 밑에 그가 자랐는데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이 라반인데요. 훗날 야곱에게는 장인이 되어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14년 전 77살 때 그가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아니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친정으로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켜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사실은 그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형이 그세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함께 거주한 후에 라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우리 집에 이렇게 지낼 수야 있겠냐?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그가 품삯을 정합니다. 외삼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사촌 여동생 둘째가 내 마음에 드는데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둘째를 제게 아내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작은 딸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괜찮지.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찾아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기한이 찼으니까 작은 딸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주 거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한 그 저녁에 라헬을 데려가지 않고 레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을 첫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외삼촌 오늘 장인이 된 라반을 얼른 찾아갔습니다. 장인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둘째 딸을 사랑했지 레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거 없어. 네가 정말 동생 사랑한다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더 일하는 걸 하니까 난 7년 동안 못 기다립니다. 그래. 너 그럼 7일 뒤에 내가 다시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은 7년 더 해. 그렇게 약속하고 7일 뒤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렇게 레아를 줄 때, 레아와 함께 레아의 여종 실바를 붙여주었고, 라헬을 줄때 빌하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이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는 생겼습니다. 라헬은 남편은 나귀를 사랑하는데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사실 원어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주께서 보시고 이제 내 남편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름의 뜻이 나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어린 반푼의지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합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구절 속에서 무엇인가를, 뭐를 알수 있는가 하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이게 계속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들 없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내 남편이 나 사랑 안 한다. 아들 낳았는데도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또 아들 줄게. 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또 임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밖에 하겠지. 나와 연합할 거야. 이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였는데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연합이 안 됩니다. 드디어 넷째가 또 임신해서 넷째 낳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고 그 유다란 이름의 뜻이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헬은 몸이 달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 내 여종 붙여줄 테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내 몸품에 안기면 좋겠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였다. 질투심이 많게 샘을 내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아들 못 낳는 게 내 탓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라헬이 말합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셔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빌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빌하가 정말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단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라헬은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기 여종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마음의 위를 받습니다. 라헬의 신의 빌하가 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납달리. 내가 드디어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둘을 낳아서 라헬이 길을 펴니까 레아가 또 시샘이 났습니다. 자기도 나도 여종을 또 들이보냅니다. 그래서 실바를 들이보내서 실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 이름이 가시입니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임신했습니다. 아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밀을 거둘 때에 밀을 추수할 때에 르우벤이 덜에 나가서 합판체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합판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정력강장제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아가 4명을 낳고 그 사이에 빌라와 실바가 또 4명을 둘씩 낳아서 4명을 낳았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낳을 때가 결혼하고 7년 뒤에요. 근데 그 요셉이 낳기 이전에 몇 명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기 전에 11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11명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레아가 셋을 더 낳아요. 아들 둘하고 딸 하나까지 셋을 더 낳았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7년 사이에 레아가 7을 낳았어요. 7년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배 비일 여가도 없이 연신연신 매년 낳았어요. 7년 만에 7을 낳았다는 게 애가 낳고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달이 돼야 나오니까 그렇게 7년 만에 7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요셉을 낳자 이 야곱이 장인을 찾아갑니다. 외삼촌사들아 나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들을 낳았으니 나 내 고향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마누라가 셋이고 애가 지금 열둘인데 그냥 가서 어떡하냐. 너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어떻겠냐. 너만 좋게 생각한다면 함께 있어라. 그리고 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너도 좀 재산을 모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라반이 요셉에게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어른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 요거 전부 다 제가 가지겠습니다. 좋다. 다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은 무땅 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양들하고 야곱의 양들하고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따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 떼를 돌봅니다. 양쪽 다, 양이나 염소 모두 다 이 야곱이 돌보는데 참 신기하게요. 그 다음부터 새끼만 낳았다 하면 알록알록한 게 나와요. 새끼만 낳았다 하면 새까만 게 나오는 겁니다. 새끼만 낳았다 하면 점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건강하고 튼튼한 거는 다 이쪽입니다. 외삼촌이 와서 보니까 장인이 와서 이게 왜? 자기 양은 전부 다 비질비질한 게 하얀 게 있는데 이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바꿔요. 야, 안 되겠다. 네가 앞으로 하얀 거 하고 내가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새까만 거 내가 할게. 그 다음부터는 낳았다 하면 건강한 건 전부 하얀 겁니다. 몇 번 바꾸죠? 라반이 열 번이나 이 노임을 바꿉니다. 자, 야곱 대단해요. 열 번씩 바꿔도. 그리고 6년 동안, 6년이 지나놓고 봤더니 야곱은 엄청나게 양떼가 많은데 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나 장인 너네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나 갈 거야. 너네들도 함께 가자. 딱 가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따라왔습니다. 장인 따라와서. 너 왜 이렇게 가냐. 나 네 손주들하고 인사는 해야지. 키스는 하고 가야지. 어떻게 굿바이 키스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아, 외삼촌 사실은 외삼촌이 열 번이나 장인이 열 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니 나 그냥 가게 두세요. 이때 라헬이 자기의 친정아버지가 갖고 있던 것을 드라빔을 점치는 거예요. 드라빔 우상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기니악이 다 생략하고 그들이 가서 중간에 베델을 거쳐서 다시 베델길로 올라가서 베들레헴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라헬이 13번째이자 둘째 아들 라헬로서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나나히 사는 것도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옮겨오는 베델 거치고 올라가서 에일라까지 가는데 약 10여 년 걸립니다. 10여 년 시간.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벌써 요셉 나이가 12, 13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12살, 13살은 확실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너무 산고가 심해서 아이가 막 태어나오는데 아들 이름을 베노니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사는 베들레헴의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 비석을 만들어서 라헬의 비라고 이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갑자기 요셉 17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17살, 자 37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요셉의 17살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이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이 지금 양치는 세겜에 가서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갔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자기 형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참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여기서 왜 그렇게 방황하냐? 내가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너 형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양치고 염소치는 목동들인데요. 응, 10명의 형제들 여기 있다가 요 세겜에 있다. 요 위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갔어. 아니 도단으로 갔어. 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어. 그가 도단에 갑니다. 도단 가는데 멀리 도단 보이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옷 보니까 그냥 아 뭐라고죠 성경?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는 못 잤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저거 죽이자. 죽이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로벤이 얘기합니다. 동생을 죽일 것까지 없지 않냐. 여기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그냥 넣는 게 어때. 그리고 옷을 벗겨서 옷은 숫 염소를 잡아 피에다가 그 옷을 적셔서 이 옷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면

우리 요셉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실 로벤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형들이 양치러 가면 몰래 끄집어내어서 이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로벤이 그렇게 해놓고 잠깐 나간 사이 동생들이 웅덩이에 요셉을 넣어놓고, 아, 형들이 그렇게 로벤의 동생이고 요셉의 형들이 그걸 보고 밑에 음식을 먹다가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미디안 사람들, 큰 이스마엘 사람들이 대상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야, 우리가 뭘. 시몬도, 둘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일 거 없지. 그냥 여기다 팔만 우리도. 그래서 유다가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친위대장, 옛날 계획성에는 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 집에는 요셉보다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자 그것을 거절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떤 날 바로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그 꿈 해석 결과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만 2년 지나고 나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 못할 때 복직하였던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함으로 바로가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껴서 요셉에게 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다스리라. 그 요셉의 꿈 해석한 내용, 앞으로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들고 풍년 7년 후에 큰 흉년이 7년 동안 올 텐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풍년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중간 생략.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다 알아봅니다. 오늘 45장 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중간 내용 전부 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2절 보고 싶습니다. 함께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 형들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쫙 영적으로 쫙 째려보면 나는 요셉이라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보여. 그때 그 형들의 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건데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이게 뭐야? 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우리 동생이 무릎는 웅덩이 속에서 아니 애굽으로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이 판 사람이요. 내가 이제는 막 땅에 떨어지던 간이 지하실로 막 들어갑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 저를 잠깐 좀 지금 요셉의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에요. 30살. 풍년이 7년 지나갔어요. 37살. 그리고 흉년이 된 지 지금 2년이 됐어요. 그럼 몇 살이라고요? 39살이에요. 39살. 언제 팔려갔어요? 17살 때. 17살. 지금은 39살. 몇 년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22년 전에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야. 이게 인신매매 아닙니다. 누가요? 형들이 누구를? 동생을 인신매매했어요. 그때 그렇게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구절 요셉 요 전장에 보면요, 요 내용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야, 우리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로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동생 그렇게 살려주자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죠. 요셉은 다 알아듣습니다. 형들이라는 이야기가. 그런데 요셉은 통역을 써서 애국말로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그가 아마 처음에는 이랬어요. 앞으로 우리 형들 만나면 형들 이 새끼 이게 무슨 형이야. 이거 왼수지. 왼수도 아니고 뭐예요? 보통 정말 억울하다고 느꼈을 거고 분통 터지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요셉이 그렇게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수없이 그래. 근데 여러분 당장 그 원수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원수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권력과 힘과 모든 능력이 다 되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형님들이 나 옛날에 팔았죠.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6절 그 다음 구절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7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팩트는 뭐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왔습니다. 처절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 과거 22년 전 그가 처절하게 그렇게 울며 울며 마음의 원통과 분함과 삭히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왔지만 지금 22년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 이 형님들이 팔아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 해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되는 물음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역사가 오랜 지나갔는데 아, 지나놓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한 게고 하나님이었다. 세상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성민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이전 43장 4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정을 막 억제하지 못해서 가서 울고 다시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스파예요. 당신들이 정말 아버지가 있고 막내가 있다면 막내 아들 데려오기 전 너네 못 믿어. 그리고 거기다가 시므온 잡아두고 인질로 잡아두고 보내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도 안 믿었습니다. 야곱도. 야, 요셉도 잃어버리고 지금 시므온도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고 막내 베냐민까지. 야, 내가 요셉 잃어버린 것만 해도 얼마나 그런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안 돼 안 돼. 근데 더 이상 그냥 있다가는 굶어 죽을 거든 할 수 없이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차례대로 다 세우고 다 신문해서 그곳 나와 함께 있다고 해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가 만난 모든 범사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하면 돈 되는가? 이거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놓으셨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

0: 관점,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 된 거 그것만 보고 아 우리 아들 다니엘 그냥 안 돼요. 요셉의 총리의 모습만 보고 요셉처럼 아니에요.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형들에게 팔리고 처절하게 고통을 겪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요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틀도 안 뽑고 그냥 생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아 그때 다니엘이 되고 그때 요셉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충분히 갖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하람교회 최상권 목사님입니다.
1: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 민족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말씀 앞에 회개하며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사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열방과 북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옵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9월 11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다음 세대 사역자가 청소년들에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 처음 설명해 줄 때는 다음 세대의 전문 사역자인 만큼 마음 문을 열도록 좀 특별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역자는 성경을 거대한 단풍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얘들아, 오래된 단풍나무를 잘라보면 수많은 나이테가 보이잖아.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는데 가뭄이 들었던 해는 나이테가 가늘고 폭풍이 많았던 해일수록 그 나이테는 촘촘하고 비와 햇살이 적당했던 해는 넓고 선명하지. 나이테는 그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어. 심지어는 상처도 있어. 그런데 이 단풍나무가 성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단다. 그것은 성경은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거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기도, 의심, 찬양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나이테가 있어. 성경은 마치 거대한 단풍나무와 같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로 연결되는데 꼭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교리, 믿음, 공식만 적혀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상처, 눈물의 나이테를 숨기지 않고 성경이란 거대한 나무 안에 다 품어주셨어. 성경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말, 또 다윗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함이 있지만 음란죄와 눈물, 엘리야의 능력도 있지만 엘리야의 깊은 우울증도 있어. 성경 인물들의 연약함과 배신, 의심이 그대로 담겨 있어. 나이테처럼 때로는 가뭄처럼 메마른 시기의 기록이 있고 폭풍우처럼 거친 통곡도 담겨 있어. 그 가운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기쁨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 이 성경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람만 읽는 책이 아니야.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너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이 변할 거야. 주님은 말씀해 주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처음 성경을 접해야 될 친구들이 뭔가 더 성경을 읽어보고 싶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시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삶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기억,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 상처받고 흘렸던 눈물의 시간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끄럽고 아름다운 부분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온 그 어두운 터널, 모자라고 찌그러진 나이테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겠죠? 그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2637님께서 오프닝 공유할 수 있나요? 피디님, 오늘은 특히나 저에게 주시는 너무나 좋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둘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첫째에게 이 글을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여러분, 거대한 단풍나무와 닮은 성경, 그 나이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맞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읽고 싶어지는 그런 복된 아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시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삶의 나이테가 다 있잖아요. 그냥 아주 선명하고 아주 멋진 나이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기억,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나만의 찌그러진 나이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선 당신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죠. 혹시나 메마른 날을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고요. 폭풍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금요일 아침이고요.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보내주시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9105님 0358 오프닝 오늘 아침에 오프닝 말씀을 자녀들 형제들 조카들 사촌들 방에 꼭 전하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공유받지 못하셨다면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영상 기억나셔요? 네. 우리 19호실로 가다. 예. 부디 우리 개인적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생활에도 그 나만의 시간을 잘 존중해주라는 칼럼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보셨는데 여러분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인간 수업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 아침 은혜로운 찬양 더 힘있게 불러보고요. 영어 찬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은혜로운 찬양 마크 로우리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자, 박사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 네.
0: 독서에 대한 이야기, 이 가을에 정말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다. 우리 많은 분들 생각하실 텐데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박사님 제가 참 네. 기억났던 것이요.
1: 네, 네.
0: 박사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예를 들면서 네. 독서는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1: 네.
0: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이제 방송을 듣고
1: 네, 네.
0: 생겼어요. 아, 그럼 6학년이더라도
1: 네.
0: 자, 독서 능력이 뭔가 기본이 안 돼 있다.
1: 네.
0: 그러면은 유치원이 읽는 이소부와 같은 책을
1: 네.
0: 잘 읽어봐라.
1: 네.
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1: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면은 저 유치원 책 읽는 책을 이걸 읽혀야 되느냐?
0: 예.
1: 그게 아니라 짧은 글을 읽히라는 거예요.
0: 짧은 글을
1: 네, 가장 짧은 글이 뭔지 아세요?
0: 어떤 거죠?
1: 동시예요.
0: 동시.
1: 네. 동시는 한 편에 책 한 권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0: 예.
1: 그 동시부터 읽고 이 동시를 분석하는 훈련을 시키면 짧은 글을 읽고 분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책 한 권을 읽고 분석이 돼요? 그럼 이 짧은 글 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면
0: 예.
1: 그다음에 짧은 글 두 개를 읽고 분석하고 세 개를 읽고 분석하면서 나중에는 책 한쪽을 읽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한 권을 읽고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0: 예.
1: 책을 읽고 이거 정말 신기한 건데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동시 하나를 읽어주고
0: 예.
1: 그 동시를 그대로 외우라고 하지 말고 못 외워요. 그 동시를 한번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0: 예.
1: 전혀 엉뚱하게 그리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에요.
0: 오.
1: 그러면 내가 동시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리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나한테 원하는 걸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동시라는 거지 1학년 애들이 유치원에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동시로 해봐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두덩이 엄마 구름 둥둥 아기 구름 동동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쉬지 않고 정답게 떠갑니다. 동시잖아요.
0: 예.
1: 자, 이건 보통 1학년, 1학년 수준이거든요. 6학년짜리한테 이걸 읽어줬어요. 자, 그림을 그려봐. 그리고 딱 보니까 구름이 몇 덩이를 그렸어요? 세 덩이, 네 덩이 그렸어요. 근데 나는 몇 덩이라고 그랬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두 덩이.
0: 두 덩이.
1: 그럼 엄마 그러면 둥둥, 아기 그러면 동동. 동동. 엄마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둥둥. 아기 그러면 동동. 그럼 둥둥은 뭐지? 동동은 뭐지? 이걸 모르면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1학년 것도 둥둥이 뭔지 동동이 디지 파란을 흰 구름 두 덩이 그렸는데 구름을 여러 개 그려놨어요.
0: 아.
1: 그럼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죠. 난 분명히 내가 말한 그대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죠. 이런 애가 누구하고 대화하면 오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0: 있죠.
1: 있죠.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하나만 더 해서 한번 부모님이 오늘 이걸 한번 아이들에게 실천을 해보세요.
0: 예.
1: 자, 하나 더 천천히 읽어줄게요. 하늘의 별이 총총 떠 있고.
0: 하늘의 별이 총총 떠 있고.
1: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
0: 산 밑에는
1: 나무들이
0: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1: 가로 누워 있으며.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0: 건 알죠.
1: 예.
0: 그러면 내가 감독이야, 별이야, 어디가 있어?
1: 야.
0: 별은 어디가 있어야 돼? 너 하늘에 가 있어. 넌 뭐 하고 있어야 돼? 총총.
1: 총총.
0: 근데 그 별을 두 개 그려놨어. 이게 총총이에요? 아. 별을 20개 그려놔서 이건 빽빽이잖아요. 총총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문드문 그리거나 빽빽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산 밑에는 그랬더니 산이 이건 산들이잖아요. 어. 산 밑에 산 하나잖아요.
1: 예.
0: 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졌어. 그게 아니에요.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저, 가로 어. 누워있다. 가로로 그려야죠. 나무들이.
1: 오.
0: 정확하게 가로로 나무들이 두세 그루가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자 있다. 맨 아래 산 밑에 아니라 맨 아래.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읽어줬잖아요. 동시를. 아니면 네가 읽어봐. 읽었잖아요. 읽고 들었는데 왜 자기 멋대로 그리냐고요. 그럼 시험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틀리죠. 저 별은 총총 그렸는데 드문드문 그려놨어. 이거 빵점. 산 밑에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라고 말했는데 얘는 대각선이야. 빵점.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잔다는데 산 밑에다 그래서 맨 아래가 아니라. 이게 독해력이에요.
1: 오주요.
0: 그럼 이런 짧은 동시를 가지고 이 동시가 말하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지식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이렇게 동시 하나도 정확하게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읽은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책 한 권을 읽고 그 안에서 혹은 문제를 읽고 이 문제 안에서 나한테 원하는 걸 내가 빼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글자가 제일 적은 동시부터 그걸 찾아서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그 동시를 그대로 외워서 해라 그러면 외우는 거 못한다 그러면 짜증내면 그림으로도 그려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하고 정말 이 말이 똑같은지 보면 얘가 안 맞다 그러면 그 훈련을 계속시켜서 아이가 이제 동시 딱 하면 아 가로 누워 있구나 가로는 이거지 아 총총 아 이게 총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뇌가 훈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함정에 안 빠지죠. 그러니까 왜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면 성적이 안 나올까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재미없을까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6학년 애든 중학생도 안 되는 애들은 글이 짧은 동시부터 이거부터 훈련을 해 나가면 빠르게 애들이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죠.
1: 야.
0: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인성. 어떻게 하면 책을 통해 인성이 바뀌느냐. 이게 다음 주제잖아요.
1: 아. 네. 다음 시간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원래는 3주만 좀 하려고 했는데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한 번 더 이 시간을 가지면서 네. 좀 책에 대한 이야기
0: 네.
1: 한 번 더 우리 인성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러분 이제 아이가 오늘 저희가 해본 것처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분은 아이가 제대로 잘 쓴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아 얘가 그래서 공부가 잘하는구나 독해력이 좋구나 말도 잘하고 얘가 확실히 사고력이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시지 말고 이것도 못하냐 화를 내시지 말고 아 우리 애가 책을 읽었는데 내가 건성으로 읽도록 훈련을 시켰구나. 네. 그럼 작은 글부터 한 걸음부터 한번 기초부터 다시 해보면 3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기초 과정을 뛰어요. 그리고 자기 책으로 넘어갑니다. 딱 3개월이에요.
1: 야, 여러분
0: 이번 가을 3개월 기대하십시오.
1: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좋은 책 이 한 권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또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고 또 깊게 독서할 수 있고 또 이런 독서의 훈련과 또 역량들이 더 넓고 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의 독서 능력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번호 8449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인간이라고 문자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훈 이거 꼭 청취해. 네, 이렇게

못 왔습니다. 훈님에게 가야 될 메시지가 극동방송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유, 그래도 뭔가 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1320님, 피디님, 지난주 것도 듣지 못했는데 가능한지요? 라고 했는데, 그럼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고요.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안에 가면 인간 수업이 지난주, 지난주 독서에 대한 내용 참 좋거든요. 꼭 한번 다시 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999님도 문자가 지금 잘못 왔어요. 이거 꼭 봐. 네. 어찌 이렇게. 똑같은 분은 아니시죠? 네. 그럼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인간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주시면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동시를 이렇게 읽게 하면 독서의 능력이 배가가 된다. 아, 특별히 오늘 오프닝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찌그러진 내 나이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나이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누고 또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송해 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0: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7425님이 첫 문자를 주셨는데요. 극동방송, 저는요 피디님 오늘 아침에 처음 들어봅니다. 와우, 대단하신데요. 선물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들어달라고. 주와 함께하는 시간, 이 역시 차분해지고 이렇게 편안하죠.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청취하시라고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인간 수업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길, 거대한 단풍나무와 닮은 이 성경, 나이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나이테가 아주 멋진 나이테도 있을 거고요. 또 실패했던 기억,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찌그러진 나이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인사하고요. 복된 주말 보내십시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캐나다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불러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남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해서 그녀를 의미하는 대명사

0: 퀸이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남자라 주장하면 그 남자를 의미하는 he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성별이 유동적으로 변하여 남자 혹은 여자라고 부르기가 혼란스러운 경우에는 중립적인 성별로 호칭할 수 있도록 she나 he가 아닌 z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 C-16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막아내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창조 질서 속에서 군화를 신은 신부처럼 서 있었던 나라라고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 교육이란 시입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재밌는 말장난 같으면서도 가슴을 툭 치는 이 글은 콩신의 자녀 교육이란 시인데요. 이 콩나무와 콩나물 글자 하나 차이인데 참 다르게 느껴지죠. 거친 바람을 맞으며 단단하게 자란 콩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물만 받아먹고

먹고 자란 콩나물은 머리만 무거워진 채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자녀뿐만이겠어요. 과연 나는 내 삶을 콩나물로 키우고 있나? 아니면 콩나물로 키우고 있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들, 거친 세상, 어려운 관계, 사실은 나를 콩나물하는 멋진 나무로 키워내기 위한 고마운 광야, 또 고마운 기도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온실 속 콩나물보다 바람에 흔들려도 꿋꿋한 콩나무로 성장하는 오늘이 되기를 응원하며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굿모닝 시작했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막고 있어도 이거 아니죠. 뭐 어쨌든 그럼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네. 이 한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야, 너는 뭐 믿는 구석 있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가더라도 험한 산이 막고 있더라도 물론 안 그러면 좋지만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게 참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 교육을 들려드렸는데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어쩌면요 우리 삶의 그런 또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관계들을 통해서 머리만 무거워진 채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콩나물이 되지 않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한 콩나무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계세요. 고난이 찾아왔나요? 그럼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더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인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떠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 또 어떤 시련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들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바람에 꺾이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콩나무로 연단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온실 안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소망을 또 광야라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문자 샵 0153번으로 출석체크 단어 알고 계시죠? 만나, 만나라고 출석체크 해주시고요. 또 금요일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갑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못다 나눈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0153번 문자 기다립니다. 또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0: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김정미 권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1012번님 신호 받았을 때 얼른 문자 보내봅니다. 하늘이 너무 맑고 예쁘네요. 하나님의 선물 같습니다. 피디님 또 극동방송 식구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행복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그 가을의 청명한 하늘, 바람도 좋고요, 구름도 좋고요. 그저 너무 예쁩니다. 나뭇잎 색이 바뀌어가는 거를 바라보는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여러분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침 조금은 여유롭게 좀 이렇게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이 덜 깼나요? 네. 저희 아이도 그제부터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병원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한켠으로는 환절기라서 또 자연 만끽하신다고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또 까불다가 감기 곧불이 찾아오잖아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064번님 출근길 언제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9918번님 PD님 오후 3시에도 방송하시던데 혹시 새끼라 전국방송 개편인지요? 이제 가을이면 개편이 찾아오긴 하는데요. 저희 극동방송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사에서 아무래도 우리 지사의 이야기를 또 담고 지사분들의 사연을 또 나누고 각 지역의 소식들도 전하고요. 그렇게 풍성하게 바뀌어 갈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의 낭만 러너 오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집사님 그럼 아침마다 달리시는 건가요? 요즘에 다시 또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까 러닝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던데 여튼 우리 첨단의 낭만 러너 오 집사님 달리시면서 예쁜 자연사진도 보내주시면 또 좋겠네요. 9050번님 오늘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를 또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요. 또 두 분 선정해서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대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네, 제이어스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했고요. 이어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김동욱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예쁜 하늘 사진 보내주신 1205번님, 1205번님께 맛있는 떡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금요일엔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고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금요일 또 토요일과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오니 저희의 시선이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 감사 찬양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으로 만지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의 걸음을 주장하시사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열매가 넉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아시오니 힘주시고 협력자와 중보자를 세워주시며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할렐루야. 예, 이번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예, 필리핀 선교 흔히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제가 선교를 떠날 때는 어떤 큰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후배 목사님이 50이 넘어서 갑자기 필리핀 선교를 간다고 하길래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이제 가서 선교를 하면은 얼마나 한다고, 이곳에서 그냥 조용히 목회하면은 더 좋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했느냐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동기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이 동기 선교사로 가는데 후원회를 조직하자. 그렇게 해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난 그런 선교라지만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에 새롭게 언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려다 보니 힘든 것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후배 선교사님을 응원하고 기도하며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리핀 선교 3년 차, 2년은 언어 연수를 하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지난 7월 둘째 주가 1주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교인들은 한 7, 80명 주일날 그렇게 모인다고 그래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 떨어진 이 아마데오라고 하는 이 도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주요 모여 사는 곳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1년이 됐고, 한 7, 80명이 모여서 매주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적응하기도 힘들 것인데, 언어도 서툴지만은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방문하면서 쌀 20kg가 아니라 2kg, 쌀 2kg와 그리고 졸리비는 우리나라 롯데리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도시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시락을 14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보통 주일날 7, 80명 모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14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그 한 30평쯤 되는 그 홀에 2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바닥에 앉고 의자에 앉고 막 조밀조밀 앉고 그렇게 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밖에서 창문 너머로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내려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감동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서 이제는 2kg가 아니라 20kg 쌀을 준비해서 가난한 성도들의 가정에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께 맡기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9월달 그리고 10월달 두달 동안 총력 전도의 달로 선포합니다. 9월 한달 동안에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작정한 그 태신자를 위해서 한달 동안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한달 동안에는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때로는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 총력 그런 전도 축제로 그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지갑을 지갑 하나인데 뭐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그 지갑에 무슨 돈, 큰 액수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갑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때로는 차 속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도 못 찾으면은 곰곰이 생각하며 지갑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그렇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99마리가 남았는데 한 마리 정도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자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넣어라. 아마 잔치를 벌리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 15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9월 10월 두 달 동안에는 총력 전도 대회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전도. 그러면 우리는 먼저 숫자를 생각합니다. 전도에서 우리가 숫자를 늘리자.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2절 말씀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절, 2절 이 말씀이 세 개의 비유의 출발점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 물론 잠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까지 할 수 있지? 이것이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생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리와 이 죄인은 이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징수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했고 더군다나 이곳에 멈추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 그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 이미지, 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를 싫어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바빠. 저 사람이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너무 빨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친구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한 명,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3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은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가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이 말입니다. 그냥 찾다가 못 찾으면은 적당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그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전도했던 사람들, 제가 또 중간에 포기하니까 또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들, 제가 또 낙심하니까 또 저를 세워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 지나쳐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권유해서 이 자리에 앉게 했을 것이에요. 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때에, 우리가 중간에 낙심할 때에 끊임없이 내 곁에 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그렇게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그 한 영혼을 찾아가라. 이제 네가 낙심돼서 쉬고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0월 두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 동생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 남편에게 아직, 우리 남편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내 친구가 교회 한 번만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장의 동료는, 우리 이웃들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 기도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이번 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0: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런 태신자 작정서에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안부하십시오. 때로는 식사도 한번 하십시오. 때로는 차 한 잔도 나누십시오. 때로는 화장지 하나, 때로는 계란 한 판 사서 가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교회 한번 가봅시다. 처음부터 교회 가자고 말씀하지 마시고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까지 저를 인도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셀 가족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고 셀 가족이 함께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셀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가을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로 이름을 나누어서 적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김 집사님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박 권사님이, 때로는 이 장로님이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셀 가족 모임 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셀 가족은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모임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셀가족 모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서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을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셀가족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면은 하늘이 기뻐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한 사람이 등록하면은 우리도 기쁘잖아요. 우리도 기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세례받으면 기쁩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기뻐한다. 천국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힘든 의무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하늘의 기쁨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가 한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고 우리가 한 영혼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1: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끊임없이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나 안 가, 나 안 가, 다음 주에 갈게, 또 그 다음 주에 갈게 자꾸 밀었지만은 그럼도 불구하고 끈질기 전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한 사람을 보며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몇 번이고 전도했는데 아직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를 전도하신 분이 끈질기게 저를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세워보았습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없습니다. 야,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지 하지 않았어요. 없는 한 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찾아가야 할 한 영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할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야 할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을 적으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 사람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9월에는 그 이름을 놓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10월에는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차도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교회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도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99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할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을 나는 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한 사람을 네가 찾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찾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해 줄 수 없겠어?

0: 내가 찾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금식할 수 없겠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음성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열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찬송 94장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한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세상이 참 말라가는 것 같다. 그 이유가 살기는 팍팍해지고 사람 사이의 여유도 줄어들고 마음까지 바짝 마르는 것 같은 날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만의 얘기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지구 곳곳의 우물도 말라갈 위험에 놓여있다고 해요. 2021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연구진이 전 세계 40개 나라에 지하수 우물 약 3,900만 개를 분석했는데 전체 우물의 6에서 20%, 많게는 5개 중 하나가 현재 지하수면보다 불과 5m 이내로 더 깊은 수준이어서 지하수위가 몇 미터만 더 내려가도요. 수백만 개의 우물이 마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아요? 땅속에 물도 내려가고 있고 우리 마음에 물도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요즘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물을 길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우물은 마를 수 있습니다. 내 형편도 내 마음도 바닥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르지 않아야 할 우물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 생명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물로 시원하게 이하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시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